so delicious.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스포츠 전북을 꾸며봤습니다. 저희 봉철 라디오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한 획을 그린 스포츠 레전드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탄은 지난 6월 15일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떨친 해태 타이거즈의 김봉현 선수가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자, 오늘은 제3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특집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에서 특집으로 레전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90년대 초반 LG 트윈스의 마운드를 대표했던 투수입니다. 김태원 투수입니다. 당시 큰 신장과 빠른 직구를 앞세워서 파워 투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렸으며 1993년에는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해서 한국 야구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부모님은요 모두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원 감독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전주.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2: 네, 감사합니다. 그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모님이 전북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반가웠는데요.
2: 네.
1: 전북 어디 출신이신가요?
2: 아버님은 전라북도 부안이시고요. 네. 어머니는 정읍이십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언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2: 제가 82년도생이기 때문에 네. 82년 태어나서 네.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네. 좀 아쉽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니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출생은 전라북도에서 했고 네. 1년 후에 그렇죠.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죠.
2: 예,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원 감독님의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은데 소개 좀 해 주시죠.
2: 예. 1962년 1월 28일 네. 방년 63세 만으로 예. 그리고 학교 출신 학교는 네네. 제가 야구를 시작한 곳이 마포에 있는 유석초등학교 국민학교죠.
1: 네네네.
2: 시작을 해서 제동초등학교 네. 희문중학교 네. 우신배재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예, 포지션은 우완 선발 정통파로 네. 예, 큰 키에서 내려꽂는 직구가 주무기였고요.
1: 그렇습니다.
2: 입단 연도는 86년 MBC 총영 네. 현 LG 트윈스의 1차 지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1986년부터 프로 네. 생활을 시작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자, 선수 시절 투수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2: 저는 대기만성형 투수다. 또 그 큰 우람한 체구에서 1m 90 정도 되는 체구에서 내려꽂는 직구 네. 그 체력을 바탕으로 네. 굉장히 위력적인 직구를 보였고 슬라이더, 커브 뭐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면서 한 획을 그은 정통파 선발 투수입니다.
1: 지금도 이 말씀이 네. 힘이 넘치십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1m 90cm에다가 네. 지금도 근육질인 팔에 네. 또 검게 타오른 단 얼굴 예. 건강이 넘치십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우리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2: 예.
1: 이제 김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북 출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2: 예.
1: 본인이 이제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인데 네. 서울에 가셔서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나요?
2: 아버님이 조금 그 중앙 뭐 이런 그 삼청동
1: 그런 쪽에서 뭐
2: 정부 정치 정차 뭐 할 수 있는 쪽. 곳이 네. 종로구가 아닙니까?
1: 아,
2: 정치의
1: 그렇군요.
2: 생명은 종로구의 종로에서 시작된다.
1: 알겠습니다. 네. 네네.
2: 그래서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야구를 네.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2: 네, 그 서울 유석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예. 마포에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이제 공을 잡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1: 네네.
2: 한 6개월 돼서 네. 그 학교가 네네. 야구부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음흠.
2: 그래서 동네 야구를 뭐 한 나머지 기간을 하다가 예.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무렵에 부장 선생님이 저 동네 야구 하는 걸 보고 다시 스카웃을 해서 네. 휘문 중학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한 것이 사실 좀 늦은 편이네요.
2: 그렇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또래보다 어때요? 체격이 컸나요?
2: 지금은 뭐 이 정도 신체 조건이고 큰 키에서 뭐 그런 키인데 그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1: 아, 그런데
2: 나름대로의 스피드가 몸의 스피드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시합을 나가거나 사실 방망이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부족해서 후보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네. 저 물주전자 전담.
2: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야구는 어느 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2: 네. 역시 휘문중학교에서 네. 그 종로구 안에 있는 네. 안국동에 있는 휘문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1: 네.
2: 중학교 시절에 제가 투수가 아니었고 일루수, 뭐 유격수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봤고요.
1: 네.
2: 특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물주전자 당번이었었습니다.
1: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2: 네, 뭐. 그렇습니다.
1: 네네. 예.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의 야구 실력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 네.
1: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초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 예, 그때를 네. 거슬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한수가 되지 않았나.
1: 네, 네, 네.
2: 그 어린 시절에 혹독하게 시합을 통해서 무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2: 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1: 네, 네, 네.
2: 예, 저는 고무적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일 운동을 시작했다면 네. 어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무리가 올 수가 있었는데
2: 그렇죠.
1: 중학교 네. 때부터 네. 체육 선생님한테 발탁이 되면서 늦게 네. 시작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네. 됐군요.
2: 네. 네.
1: 그럼 효문중학교 시절의 포지션은 어디였는지?
2: 유격수, 일루수,
1: 네.
2: 뭐 외야도 보고요.
1: 네, 네, 네.
2: 멀티플레이 플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땜빵 선수 개념으로
1: 네. 후보 선수로
2: 하게 됐습니다.
1: 그 과정이 네.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 네,
1: 아시잖아요, 감독님도. 네. 자, 고등학교 시절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2: 네.
1: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2: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휘문고등학교는 그때는 야구가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었고
1: 그렇죠.
2: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휘문중학교에서도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코를 못 받질 못해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지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신 거
2: 아닙니다. 그 전에 창단팀,
1: 맞아 맞아.
2: 예, 우신고등학교 창단팀 학교가 있었어요.
1: 네, 네.
2: 그때 이제 거기 창단 감독이셨던 윤정영 감독님이 스카웃을 해서
1: 네.
2: 우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1: 네.
2: 예. 근데 그 학교가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다가 또 거기 역시도 해체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재고등학교로 가시게 됐고요.
2: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재고등학교로 전학 후에 야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2: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배재고등학교로 1학년 2학기 때 투수와 일루수를 병행하면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1: 네.
2: 근데 그때 신장이 갑자기 2학년 요 무렵에 한 13cm가 크는 바람에
1: 거의 이때.
2: 예.
1: 예, 예, 예.
2: 그래서 80이 넘어가는 신장을 갖게 됐고 네. 체중도 조금씩

0: 완벽하게 몸에 배질 않아서 예, 조금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 대학을 가게 됩니다.
0: 네.
1: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보죠.
0: 네.
1: 근데 이 82년도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누구셨나요?
0: 네, 28관 총감독님이다 이신 분인데 야구 원로시고요.
1: 네.
0: 대단히 야구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교가 600년 이상의 역사죠. 역사를 갖고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에서 그 일제 시대 또 내지는 그 어려운 시기 뭐 그런 시기에 그 감독님이 성균관 대학교를 거의 일으키신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대 야구팀에 들어가서 성대 삼총사가 있었다. 얘기 예. 들었는데
0: 예.
1: 또 성대 삼총사 하면 옛날에 좀 힘께 다 쓰는 친구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야구팀이 예. 있었단 말이에요?
0: 첫째,
1: 예.
0: 놀기도 잘하고
1: 어.
0: 야구도 할 때는 야구도 잘하고. 진짜 열심히 잘하고
1: 네네.
0: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바 그 의리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그때 당시 1차 지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1: 프로에 성대를 예. 졸업하면서.
0: 졸업하면서.
1: 누군,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들이.
0: 해태의 장채근.
1: 오, 장채근 선수. 이야, 예. 이해 갑니다. 장채근.
0: 빙그레의 한희민.
1: 어허, 이야.
0: MBC 청룡의 김태원.
1: 유명한 선수들이군요. 예. 그냥 전부. 그 다음에 MBC 청룡의 김태원.
0: 예, 그렇습니다.
1: 이야, 이분들이 이제 성대의 삼총사가 됐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네. 도대체 이제 이 삼총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0: 포수는 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1: 그렇죠.
0: 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장채근 포수는 그때 당시에 저를 갖다가 투수로서 프로를 갈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침을 줬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포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피칭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1: 네.
0: 혹독하게 했습니다. 한 200개 넘게 공을 던지는데
1: 네, 네, 네.
0: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은 스트라이크죠.
1: 그렇죠.
0: 받질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1: 그러니까 예. 스트라이크 벗어난 걸.
0: 예.
1: 자기가 미트 이제 포수 클럽을 미트라고 하는 미트를
0: 예.
1: 댔는데
0: 예.
1: 우리 감독님이 던졌는데
0: 글로 안
1: 거기
0: 들어와.
1: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예. 거기에 안 들어왔다.
0: 예.
1: 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0: 예. 제가 그러면서 손짓합니다. 뛰어.
1: 어디로?
0: 예, 공 주워와야죠. 예. 그러면 저는
1: 야.
0: 그때 당시에
1: 네.
0: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1: 그렇죠.
0: 본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이 양당 물고 가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1: 이 장채근 선수가요.
0: 네.
1: 이제 그 저 해태 타이거즈부터 시작을 해서
0: 네.
1: 그 포수를 했잖아요.
0: 네.
1: 저희도 한참 중계를 할 때인데
0: 네.
1: 의리맨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의리 강하고 네. 리더십 강하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해태의 기질
0: 네.
1: 있잖아요.
0: 네.
1: 그 도끼가
0: 네,
1: 여기
0: 네.
1: 있는 얼굴 네. 표정.
0: 대학 때부터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그 책이 또 좋았잖아요.
0: 예, 네, 그렇죠. 노지심이죠, 별명이.
1: 근데 지금은 못하죠?
0: 예, 네, 지금은 홍익대학교 감독을 근 한 15년 넘게 하다가
1: 네, 네. 네,
0: 지금은 하양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쪽에서
1: 건강이
0: 내려가서
1: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0: 예?
1: 건강.
0: 아니요. 건강하고요.
1: 건한데 예. 이제 좀 쉬고 계시는구나.
0: 뭐 대학 감독 근 20년을 했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예.
1: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그다음에 실력을 갖춘
0: 네.
1: 포수.
0: 네,
1: 해태 타이거즈의 잊을 수 없는 네. 포수입니다.
0: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장채근 포수가
1: 네.
0: 쌍방울 이글스에도
1: 맞아.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쌍방울도 맞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희민 선수는 또 어떤
0: 한희민 선수는
1: 관계가?
0: 저랑 굉장히 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같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 때
1: 네.
0: 그런 투수 운영을 했습니다.
1: 제가
0: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1: 네.
0: 뒤에서 버팀목이 돼준 친구가 한희민입니다.
1: 아.
0: 제가 나가서 4, 5이닝을 던지면 그 나머지를 세이브를 해주는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이죠.
1: 음흠.
0: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버팀목 역할도 했고요. 제가 좀 지쳐서 선발을 안 하고 뒤로 가게 되면 선발로서 5, 6이닝 저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저는 한 3승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승수가 몇 승인지 모르겠지만 10승 이상은 대학교 때 한 것 같아요. 한희민 선수가.
1: 예.
0: 그 언더핸드로 투수로서
1: 그렇죠.
0: 그 잠수함이 뛰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형상의 공이 들어와서 업슛

0: 던지죠. 그게.
1: 예. 그때는
0: 그때 그 공을 던졌어요.
1: 이 한희민 선수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저 메이저리그 팀 들어가 붙으면 메이저 타자들이 못 치는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잠수함이라고 해요.
0: 예, 맞습니다.
1: 그냥 그 파도 치면서 말이죠.
0: 예.
1: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였죠. 근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한희민 선수가 나갈 때는 우리 감독님이 중간에서 역할했고
0: 예. 그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예.
1: 그다음에 아니면은 반대로 예. 우리 감독님이 선발로 나오면 한희민 선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예. 했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 떼어뗄 수 없는 관계네요.
0: 이 세 명의 이 삼총사는 네. 지금 야구판 뭐 저희를 알고 있는 팬분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 그러면 네. 이 삼총사들이 자주 요즘 연락하시죠?
0: 네, 다 연락하고 한희민 선수는 지금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하고 있고요.
1: 그렇구나. 예. 그러면 뭐 자주 연락도 하시고 뭐 예. 만나기도 하고
0: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소주도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1: 장채근
0: 예.
1: 선수가 제일 많이 마시죠?
0: 예, 뭐 그런데 많이 점잖아졌고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똘똘 뭉치.
1: 아무튼 뭐 리더십 강하고 쾌활하고 예. 뭐 터프한 선수가 장채근 선수였는데
0: 예,
1: 거기에 우리 또 감독님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또 우승까지도 했잖아요.
0: 창단 그러니까 네. 제 창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16년 만에
1: 창단 16년 만에
0: 아니 아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0: 600년이 넘은 그 야구 역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 말고 그 16년이라는
1: 전에 16년 전에 우승했고
0: 우승을 하고 뭐, 그다음에 16년 만에 저희가 네. 이제 예. 현역 생활을 하면서 네네. 학교에서 우승을 시켰습니다.
1: 사실 그때 시절에 야구는 말이죠.
0: 네.
1: 연고대판이었어. 연대 아니면 고대가 우승할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대가 우승했다면 이거 정말
0: 맞습니다.
1: 뭐 빅뉴스 감이에요.
0: 네. 네, 완전 빅뉴스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 시절에 우리 이제 김태원 감독이 이제 선수가 그때 당시
0: 네.
1: 그때는 이제 MBC 청룡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MBC 청룡과 우리 김 감독님과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인연이에요?
0: 이게 필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 어허.
0: 제가 성대를 성균관대학교를 간 것도 네. 어떤 발판이 되는 부분이고
1: 네.
0: MBC 청룡하고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 부분이에요.
1: 네.
0: 요즘은 각자 10개 구단이 그 2군 구장, 1군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뭐 여러 가지 있지
1: 있죠.
0: 않습니까?
1: 다양한 예. 구장들이 있어요.
0: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 구단들이 야구장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을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연습 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 프로팀은 네. 구장이 없으니까 대학 네. 팀에 와서 그렇죠. 이제 야구를 연습했다는 얘기죠.
0: 네네. 근데 그때 MBC 청룡하고 오비 베어스가 성대 구장에서 연습 게임도 하고
1: 아 오비도
0: 예예 예.
1: 예.
0: 그때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셨고
1: MBC 청룡에
0: 예, 예. 그다음에 그 오비 베어스는 김 그 영 성 영덕 김영덕
1: 김영덕 감독
0: 예.
1: 아 네 김영덕입니다.
0: 그래서 연습 게임 하고 이게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마다 제구력이 많이 흔들리는 투수였었는데
1: 네.
0: 희한하게 손끝에 땀이 나가지고 착착 붙는
1: 프로팀하고
0: 예.
1: 붙으면
0: 예 연습 게임만 하면 희한하게 잘
1: 이게,
0: 던집니다.
1: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행운이에요. 그게
0: 예. 예. 그래서 잘 던지기니까 양쪽에서 저놈 봐라 대기 만성형이고 스카웃을 할 대상은 되네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그때 예. 감독이 MBC 청룡이 김종혁 감독,
0: 예.
1: 유병만 코치.
0: 예, 예, 맞습니다.
1: 이야, 예. 빨간 장갑에 마술사.
0: 예. 그리고 오비베어스는 김영덕 감독, 김성, 요즘 유명하신
1: 네네.
0: 야신.
1: 네네. 아마 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저도
0: 예.
1: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영덕 감독. 김영덕 감독은 또 고등학교 감독도 하시면서
0: 예.
1: 머리를 기가 막히게.
0: 맞습니다.
1: 예. 그 공부하는 야구 그다음에 영리한 야구 이걸
0: 네.
1: 하신 분이라고요.
0: 예, 맞습니다.
1: 네네. 네. 김영덕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
0: 네.
1: 옛날에 이제 저 훈련을 마치면은
0: 네.
1: 호텔 앞에다 선수를 세워놓고 동대문구장에
0: 네, 네,
1: 네. 집합하잖아요. 네, 개막식 거기 돼.
0: 네, 네.
1: 그러면 한 며칠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 모아놓고
0: 네.
1: 얘들아, 니들 겨울 동안에 동계훈련 고생했다.
0: 네.
1: 이제 일주일 후면은 네. 시합하니까 네. 올라가서 자유 시간 줬다고 그래서 술 먹고 네. 허튼 짓 말고
0: 예.
1: 열심히 몸 관리해서 동대문구장서 만나자.
0: 예.
1: 그게 훌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그런 예. 식으로 했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자율야구죠.
1: 그렇죠. 예.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0: 네.
1: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MBC 청룡하고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피부로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때 또 한국전력과 또 인연을 맺으셨다고?
0: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프로가 82년도에 생겨서 제가 실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1: 네. 네,
0: 부족해서 한국전력 팀이라는 곳에서 4학년 때 초딱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1: 가계약?
0: 그런 비슷한 거죠. 초탁으로 발령을 내줘서 월급을 조금씩
1: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0: 예, 명목으로 지원을 네. 해주는
1: 네.
0: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전력하고도 우리 한국전력으로 실업팀이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글로 와라.
1: 그러니까 네. 이제 감독님 그때 당시에 네. 상대를 졸업하면서 네. 못하면 한국전력,
0: 그렇죠.
1: 잘하면 MC 정용,
0: 예,
1: 뭐 다 앞길이 예. 열려 있었네.
0: 예.
1: 좋습니다. 자, 그런데 MBC 청룡 이제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0: 예.
1: 그때 당시 라이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설린상고 출신들,
0: 예.
1: 강노준, 김건우
0: 예.
1: 이 선수들은 정말 그때 고교 야구 시절에 대단한 예. 스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0: 예.
1: 어느 팀으로 가냐 이게 탑뉴스였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네. 또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면 참 재밌고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
1: 네.
0: 예. 그때 당시에 서울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MBC 총영하고 오비비어스하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선수 우선권을 지명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0: 드래프트에서. 예.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1: 허허. 누가 먼저 예. 지명권을 갖느냐.
0: 예. 예. 그래서 탑이 나오면 한 팀, 우선권을
1: 팀.
0: 갖는 팀이 한 명을 뽑게 됩니다.
1: 1순위.
0: 예. 예. 그 뒷면이 나오게 되면 두 명을 뽑습니다. 그
1: 다음에 3순위를
0: 예.
1: 뽑군요.
0: 그 다음에 4순위, 5순위를 네. 처음에 뽑은 팀이 뽑습니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거기에
1: 예.
0: 저는 초딱발령으로 한국전력에서 급여를 조금씩 받고 있었고
1: 네네.
0: 설마 나를 뽑을까라는 어허.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탑이 나왔습니다.
1: 오비가.
0: 예.
1: 오비베어스가.
0: 오비베어스가 지명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1: 지명권.
0: 예.
1: 그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0: 박노준 지명을 합니다.
1: 박노준이 뽑혔군요. 그래서 오비베어스가 됐고.
0: 예.
1: 그다음에
0: 박노준 다음은 무조건 김건우였었으니까요.
1: 네, 네, 예.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느닷없이 제 이름을 호명을 해요. 이야, 김태호.
1: 이야.
0: 와, 저도 듣고 나서 믿지도 못했고.
1: 대단합니다.
0: 예.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아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1: 아, 그럼요.
0: 아주 좋은 그 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1: 오비에 박노준 1순위, 네. 2순위에 김건우. 그다음에 3순위에 김태원. 그래서
0: 네,
1: MBC 청룡으로 가서 인연이 시작됐다.
0: 네.
1: 자, 그러면은 MBC 청룡은 이제 86년도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네. 그때 본인 또는 부모님 난리 났겠네. 집안에 뭐 최고의 경사난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보면 1차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0: 사실 순번상으로는 3번인데 그렇죠. 1차 지명이니까 계약금도 조금 넉넉히 줬고.
1: 네.
0: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네. 계약, 난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0: 네, 그거 밝히면.
1: 왜요?
0: 이 야구판이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0: 예.
1: 제가 김봉현 선수하고 예. 동기라서
0: 예, 예.
1: 그 연봉 계약금을 아는데
0: 예.
1: 김태원 선수가
0: 아, 많았어요.
1: 계약할 때 예. 이 3인방이
0: 네네.
1: 연봉이 높으니까
0: 예.
1: 같이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0: 왜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요. 노준아,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 오 이거. 뭐 우리는 그 밑에 조금 덜 받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1: 나중에
0: 예.
1: 저 전주 기전대학교 감독이시니까
0: 네.
1: 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한번 적어서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야, 그 연봉 궁금한데.
0: 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6년에 입단을 해서 첫해 33경기에 출전을 해서 2승 6패 방어율 2.86으로 괜찮은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듬해인 87년에 부상으로 부진하자
0: 네.
1: 그해 군대 입대합니다. 방위로 네. 입대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후반에 이제 방위 제대를 한 후에 이듬해인 1989년에 MBC 청룡에 이제 복귀를 함께 됐죠.
0: 네.
1: 네. 그때 MBC 청룡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네. LG 트윈스로 팔려갑니다. 빅뉴스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김태훈 선수의 운명을 바꾸는 귀인이 나타났다.
0: 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네,
1: 그 귀인은 맞습니다. 과연 누구신가요?
0: 그 귀인이 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획을 그셨고
1: 아.
0: 또 선수 겸 감독을 하시면서 타격왕. 예, 타격왕을 하면서 4.1푼 1위를
1: 네.
0: 하시면서 네.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신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히트 상품이 그렇죠. 이분입니다. 그 전성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1: 일본 야구에서 네. 대활약한 스타 아닙니까?
0: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저는 알겠네요. 아.
0: 백자, 인자, 천자.
1: 백인천 감독님.
0: 예, 백인천 감독님이십니다.
1: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 배짱이 있어 보여요.
0: 예, 예.
1: 아, 정말 대단하신 분. 자, 근데 그 백인천 감독하고 네. 우리 김태원 투수가 네.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냔 말이에요. 또 어떤 또.
0: 89년도에 네. 군 제대를 하고 제가 MBC 청룡, 그때 당시는 MBC의 청룡이었었습니다.
1: 네, 네.
0: 저는 그 전화가 없길래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1: 어허.
0: 제대할 무렵에
1: 아니 제대하기 전에 청룡
0: 예.
1: MBC 청룡이었잖아요.
0: 예. 그러면
1: 근데, 예.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0: 근데 그 구단에서 연락을 해서 훈련을 나와라 마라 이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아 야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서 매니저가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백인천 감독님이 저에 대한 그 생활 환경 뭐 어떤 집안적인 환경 이런 거를 다 도모하셔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그
1: 네,
0: 기간에.
1: 네,
0: 그래서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네가 10승 투수가 되면
1: 네.
0: 자기가 5파라고 그때는
1: 무역
0: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프채를 선물하겠다.
1: 그 홈마크 골프채.
0: 예, 그렇습니다.
1: 그걸 수입하시는
0: 예,
1: 그래 오파 상을
0: 예,
1: 하시군요. 골프채 홈마 세트를
0: 예.
1: 선물로 주겠다.
0: 상당히 비싼.
1: 비싸죠.
0: 예.
1: 비쌉니다.
0: 그리고 못하면.
1: 못하면 10승 이하가 되면.
0: 네가 100만 원 이하의 네. 술을 사라.
1: 아.
0: 예,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1: 이야.
0: 이거는 획기적인 제안이죠.
1: 10승 이상이면 감독께서 예. 홈마 골프채 세트로
0: 네.
1: 풀 세트로 주고
0: 네.
1: 10승 이하가 되면은 네가 나한테 100만 원치 술을 사라.
0: 네.
1: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또 우리 김 감독이 또 거기에서 뭔 조건 하나 걸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걸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그게 30경기 출전을 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시면
1: 그렇죠. 그만큼 많이 나와야 예. 10승이 되는 거니까. 예.
0: 그것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1: 아, 그래 가지고.
0: 그래서
1: 네.
0: 33경기 출전해서
1: 네,
0: 획기적인 승수를 하게 됩니다.
1: 어떻게?
0: 18승 5패를 네. 기록하게
1: 우와,
0: 됩니다.
1: 18승. 이야.
0: 예.
1: 그런데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제 구분이 예. 될 거 아니에요?
0: 이 감독님이 끈기가 있으시고 아까 배짱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0: 전반기 때 2승 3패로 끝나요. 제가. 전반기 때 너무나 승수가 방어율은 굉장히 좋은데
1: 운이 없었구나.
0: 운이 없기도 승운이. 하지만 예.
1: 승운이.
0: 예, 승운도 조금 없었고. 2승 3패로 끝났는데
1: 네.
0: 후반기 들어서
1: 네.
0: 16승 2패로 시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승 5패의 개인 최다승이 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18승 5패. 그래가지고
0: 예.
1: 약속을 이행해서 승자가 됐네.
0: 네, 그렇습니다.
1: 혼마고 오블리체 받으셨죠?
0: 받았습니다.
1: 지금 안 갖고 계시겠죠?
0: 지금 그거는 어디 흘러서 누가 그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단한 약속. 제자와 스승과의 약속이 내기를 했는데 이 내기가
0: 그렇습니다.
1: 제자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일 예. 감독의 승리로 끝났으면 이 MBC 청룡 우승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0: 예, LG 트윈스로 이관이 된 후였기 때문에 네. LG 트윈스.
1: LG 트윈스 예. 감독님이 많이 이겼으면 예. 이 팀 우승 못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 예. 과정에는 못 갔겠는 단 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승 5패로 개인의 이제 최다승이 됐는데 예. 1990년 리그 후반기하고 91년도 그 다음 예. 시즌에 합쳐서 예. 16게임 연속 연승 기록을 가졌단 말이에요.
0: 예, 그렇습니다.
1: 이것도 또 대기록이에요.
0: 사실상 박철순 선배가 오비베어스 네. 연승이 중간 릴리프로 나와서 승리를 챙긴 것까지 이어지다져서 예, 한 20승 이상 예, 연승을 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상 저는 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선발로만 등판해서 그렇죠. 16 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렇죠. 네.
0: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박철순, 선동열 뭐 네. 다들 유명한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를 이끈 그런 최고의 스타인데 네. 거기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끼어든 거예요.
0: 예. 네네.
1: 자, 그러면 1990년 LG 트윈스는 창단 후 LG 트윈스가 창단 후에 첫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0: 네.
1: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0: 제가 18승이라는 기록을 다승을 하면서 네. LG가 신바람 야구라는
1: 맞죠.
0: 수식어를
1: 그때 그런 얘기 예, 있었어요. 신바람 야구
0: 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뭐 그 전에 2승밖에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네. 혜성같이 나타난 김태원이가
1: 네.
0: 신바람을 일으켰다.
1: 네.
0: 그 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선동열 뭐 선수는
1: 네.
0: 제가 18승을 하면 달아나는 승수를 갖고 가고 또 내가 뭐 조금 더 방어율을 낮추면 그 승수를 갖고 해서 선의의 라이벌이지만
1: 네.
0: 제가 무슨 골든글러브도 타보질 못했고 다승 뭐 이런 것도 해보지 못했고 맨날 2인자만 했습니다.
1: 네네네. 네.
0: 2위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의기소침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
1: 네.
0: 더 굳굳하게 버텨서 네. 예. 시즌은 마감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 리그 1위는 선동열이었고
0: 예.
1: 2위가 우리 예, 김 감독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0: 네.
1: 항상 2등만 했어요.
0: 예, 맞습니다.
1: 이게 운이 없는 거예요. 선동열 예. 같은 박철순 같은 선배를 왜 만나냐고.
0: 예, 소위 말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부상도 안 당하나. 예,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1: 자 이제 상승 무드를 타고 가던 김태원 투수가 1992년에 10승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예. 93년도에
0: 예.
1: 또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록이 남기는 또
0: 노이트 노런이죠.
1: 말씀하셔야 돼. 본인이 하셔야
0: 예,
1: 돼.
0: 예, 예.
1: 노이트 노런.
0: 네.
1: 이 노이트 노런은 9회 동안
0: 네.
1: 안타를 상대방에게 한 개도 허용하지 않은 거.
0: 네,
1: 이게
0: 맞습니다.
1: 노이트 노런인데.
0: 자. 공교롭게 전북의 연고지를 갖고 있었던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9월 9일 날
1: 네, 네, 네.
0: 노이트 노런을 잠실에서
1: 네.
0: 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사사구 3개를 허용했고 뭐 이때 제가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1: 네.
0: 지역 방송하고 전북 방송에서
1: 네.
0: 제가 뜻깊은 자리에서 네.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1: 네. 네.
0: 이게 잠실 올해 7월 11일 날 거행한 올스타 게임에
1: 네.
0: 잠실 야구장이 네.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옆에 이제 동구장으로 서울시에서 네. 네. 네.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네. 입고 왔고요.
1: 네.
0: 예, 뒤에는
1: 네, 네.
0: 제가 달성한
1: 네.
0: 노이트 노런 이름하고
1: 네.
0: 그 지금 이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고요. 아주 근사하게
1: 알겠습니다.
0: 야구장 이게 딱 홈런 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
1: 알겠습니다.
0: 뒤에.
1: 네,
0: 이게 만들어져 있고
1: 네.
0: 그 뭐 지나가는 말로 하면 한대화 선수가 한국 그 결승전에서
1: 네.
0: 잠실 1호로 홈런을 쳐서
1: 네.
0: 그게 기록이 돼 있고
1: 그렇군요.
0: 예 유중일 감독 경북고등학교 시절에 1호 홈런 잠실에서 친 게 쓴 게 돼 있고 빙그레 이글스 이강돈 감독 아 이강돈 코치
1: 코치가
0: 예
1: 사이클링
0: 히트
1: 네.
0: 그 다음에 제가 중앙에 딱
1: 티셔츠 뒤에
0: 예 뒤에
1: 프린트 돼 있단
0: 돼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게 한정판이어 가지고
1: 네.
0: 지금 좀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구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1: 사진을 찍으면 주시죠, 뭐.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저 감독님,
0: 네.
1: 왜 하필이면 쌍방울이에요?
0: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0: 예, 예.
1: 제가 그 이런 그 경력을 예. 보고는
0: 네.
1: 속으로 아 하필이면 왜 쌍방울이야. 예. 예. 예. 그러나 뭐
0: 그것도 구현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면요.
1: 네.
0: 제가 쌍방울은 아버님 고향이자 전북이
1: 그렇죠.
0: 예, 정읍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여기 내려와서.
1: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제가 이제 쌍방울 경기를
0: 예.
1: 거의 9년 동안 중계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중계를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제가 500게임 이상 중계 방송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0: 예, 네,
1: 그래서 제가 그 쌍방울에 대한 이 이야기
0: 네.
1: 아주 머릿속에 잘 남겨도 있는 그런 기록인데
0: 네.
1: 우리 감독님이 해서 반갑습니다.
0: 그래도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자 다음에 이제 94년에 예. 엘리 준수가 또 한국 시리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0: 예.
1: 감독님이 이제 투수로서 큰 예. 비중을 차지했겠죠. 그때는 또
0: 뭐 에이스가 계속 이어졌죠.
1: 그러니까 태평양 뭐, 돌핀스하고 예. 결승에서 붙은 거죠.
0: 예,
1: 코리안 시리즈. 예. 네네.
0: 뭐 정삼음, 김용수, 이상훈
1: 이런
0: 트로이카들이 있었고
1: 네.
0: 그중에 에이스라는 호칭을 받는 뭐 김태원이가 있는데
1: 네.
0: 선발 투수로서 190이닝 소화했고
1: 대단하죠.
0: 16승 5패
1: 네.
0: 평균 자책점이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 그러니까요. 이 평균 네. 자책점이 2.41.
0: 네.
1: 이야, 이게 한 게임에 2.41 점수밖에 네. 그러니까 2점 내지 3점 사이에서
0: 네, 맞습니다.
1: 투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0: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이때 이상훈과 함께 LG의 최고의 선발진을
1: 네.
0: 구축하며
1: 네.
0: 두 번째 우승을
1: 알겠습니다.
0: 네. 이끌어냅니다.
1: 네, 네, 네. 자, 이제 95년에 이제 9승 11패,
0: 네.
1: 96년에 9승 12패로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네. 했는데
0: 네.
1: 95년대 9승 11패를 하면서도 그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0: 예, 맞습니다.
1: 이게 또 상당히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이 프로 선수들과 이게 제가 이제 중간급이었었어요. 그때가
1: 네, 네.
0: 은퇴나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1: 네.
0: 근데 이때 부상을 입으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1: 네,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10승을 언저리에 넘기질 못하고
1: 네.
0: 9승을 그냥 꾸준 9승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예. 9승 딱 95년대 9승, 96년대도 9승.
0: 예.
1: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선발 투수로서
0: 예.
1: 출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0: 네네.
1: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어떤 또
0: 네.
1: 선수 관리의 좀 계획이 변경된 거겠죠.
0: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천보성 감독이셨는데
1: 네. 네네.
0: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절제절명의
1: 네.
0: LG 트윈스가 그런 위기가 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그 많이 그 스카웃을 했어요.
1: 그렇죠.
0: 지금 이제 한화 단장을 하고 있는 공주고등학교의 소녁, 고려대학교.
1: 오케이. 네. 뭐 유명하죠.
0: 소녁.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임선동,
1: 네.
0: 휘문.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1: 아주 뭐
0: 예.
1: 야구 종목의
0: 예.
1: 명문 학교를 다 졸업하고 예. 나온 선수들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입단을 하면서
1: 네.
0: 제 입지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세대 교체 의미에서
1: 네.
0: 예. 뭐 은퇴를 고려할 만한 이런 이제 그 면담들이 오갔죠.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98년에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합니다.
0: 네.
1: 뭐 앞에서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
0: 네.
1: 그때 은퇴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어떻게 바로 결정은 못 하고요.
1: 네.
0: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 결과
1: 네.
0: 그러면 은퇴를 하는 조건에 있어서 야구 연수 공부 지도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1: 네.
0: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해서
1: 네.
0: 뭐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은퇴 결정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100승을 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1: 네.
0: 100승을 달성을 못했고.
1: 85승.
0: 예. 뭐 10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었는데 이닝은 한참 더 던졌고요.
1: 그렇죠.
0: 예. 예, 이니. 그렇습니다.
1: 1399.
0: 예.
1: 1400.
0: 예, 1400이죠. 예.
1: 1399. 예.
0: 평균 자책점은 예. 네,
1: 알겠습니다.
0: 3점대로 마감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통과를
1: 3.43.
0: 했고요. 3.43. 네. 아쉬운 건 탈삼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1000개를 하고 싶었는데 819개로 끝났고.
1: 819개.
0: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알겠어요. 통산 투수 성적이 85승 77패 예. 5세이브.
0: 예, 그렇습니다.
1: 평균 자책점 3.43.
0: 네.
1: 273경기에 출전.
0: 예.
1: 12년간의 프로선수 생활.
0: 예.
1: 네. 저는 12전이 좀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0: 아, 더 할 수 있었는데요.
1: 근데 말이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0: 예. 세대교체 차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1: 자, 그러면
0: 예.
1: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예.
1: 네. 부인 이제 이면숙 씨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0: 장모님께서
1: 네.
0: 저희 이모님하고 네.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중매반 연애반으로.
1: 어, 예. 아, 이게 장모님이
0: 예.
1: 네, 이모의 친구다.
0: 친구, 예.
1: 우리 감독님의 이모의.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처음 보는, 딱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0: 좀 인상이. 아담한데요.
1: 예.
0: 뭐 거의 내가 홀릴 정도로 이뻐요. 예. 첫 번째
1: 그께서.
0: 첫 인상이 이뻐서
1: 네.
0: 예, 일단 만나게 됐고요.
1: 이야, 예. 그냥 눈에 꼭 호박꽃이 피었구나, 활짝.
0: 네, 예, 예.
1: 뭐. 당시 부인께서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0: 학교를
1: 직장?
0: 졸업하고 막 그 다음에였었습니다.
1: 뭘 전공하신 분이죠?
0: 예,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고요.
1: 네.
0: 예, 한국 무용을 조금 전공했습니다.
1: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결혼은 그렇게 소개를 받으신 후에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0: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요.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은 어디가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0: 신혼여행을 많이 다녔죠.
1: 신혼여행을 네. 무슨 또 많이 가요. 또 한 번이면 한 번이지.
0: 그 신혼여행은 많이 갈수록 뭐 이렇게 생기는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1: 아, 그러니까
0: 예.
1: 사실 또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선수니까.
0: 네네.
1: 겨울 동계 예, 겨울 시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0: 예.
1: 어,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0: 뭐 미국도 갔고요.
1: No, 그렇죠.
0: 예, 하와이.
1: 하와이 예. 좋죠. 뭐. 그러면 지금 슬아의 자녀는?
0: 지금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일남일녀. 예.
1: 일남일녀.
0: 바로 예, 뭐 결혼 무렵에 바로
1: 예,
0: 일남일녀.
1: 그러면
0: 하게 됐어요.
1: 그 일남일녀 자랑 좀 해주시죠. 아들하고 예. 딸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0: 저는 사실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만 한 해서
1: 네.
0: 사실 집안 뭐 이런 거. 근데 제 처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 늦게 귀가를 하든 아이들이 깨기 전에
1: 네.
0: 남편으로서 신문을 본다든가 아침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1: 어허.
0: 해서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모범생 예. 그리고 순탄하게 자기 잡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1: 네.
0: 뭐 나름대로 자랑한 이거 자랑을 하면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1: 네.
0: 뭐 잘 적응하고 있고요.
1: 네.
0: 예, 연년생으로
1: 네.
0: 예, 93년, 94년 이렇게.
1: 네, 그래서 아드님은 네. 방송사 모 방송사 PD.
0: 아이고 예.
1: 딸은
0: 네.
1: 엔터테인먼트에
0: 예.
1: 근무하고 있고.
0: 예, 근무 부장 아, 정도,
1: 이야.
0: 팀장
1: 결혼 지나서. 아직 안 하셨나요?
0: 예, 결혼은 희한하게 안 하네요.
1: 예. 요즘 좀 늦어졌어요.
0: 네,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 얘기 들었으니까,
0: 네.
1: 이제 야구 얘기로 좀 들어가죠. 다시 또, 자 은퇴 후에 이제 코치 연수를 해외로 다녀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네. 다녀오신 거예요?
0: LA 다저스 주니치 드래곤즈. 근데 LA 다저스는 그 LG에서 부름을 받는 시기에 몇 개월 없었고요.
1: 네.
0: 주니치 드래곤즈는 연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때
1: 알겠습니다.
0: 코치 연수를 통해서
1: 네.
0: 얻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1: 네.
0: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1: 네. 알겠습니다.
0: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첫 코치 생활은 어디였는지요?
0: 부름을 받고 LG 트윈스 예, 99년도에
1: 토종이니까
0: 네.
1: 토종 코치 해야죠.
0: 예, 거기 LG맨이니까 LG에서만 네.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1: 투수 코치로.
0: 네, 투수 코치로.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수 코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이 또 투수 코치로 영입을 네. 한 것 같아요.
0: 예, 예.
1: 또 손을 뻗었군요.
0: 그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1: 아.
0: 99년도에 LG 코치를 하다가
1: 네.
0: 한 3년인가 4년 하다가 감독이 경질, 이광은 감독이 경질되면서
1: 네.
0: 김성근 감독이 그 후임으로 오셨는데
1: 네.
0: 김성근 감독 역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1: 같이 나가게 예. 되겠군요. 네.
0: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및 단장님께서 광주의 그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그래도 제법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으니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그 선수들을 지역연고니까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입을 할 수 있으니 네. 조련을 해달라라는 오케이. 부탁을 받고 네. 기아 타이거즈에서 광주 동성고등학교로
1: 감독으로
0: 어떻게 보면은 코치로 파견 나가게 된 거죠.
1: 그래. 예. 투수코치로 그러면.
0: 네네.
1: 그 누가 있었어요 그때 도대체 그 학교에?
0: 광주 동성에 거물이 있었습니다.
1: 누구? 예.
0: 한 학년 차이들인데 오. 한기주, 양현종,
1: 이야.
0: 윤명준이라는
1: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 선수가 탐나니까
0: 네.
1: 그야말로 우리 감독님이 코스를 다 밟았고
0: 네네.
1: 해외 연수도 다녀왔기 네. 때문에 이 학교에 보내서 이 보석을 만들자.
0: 네.
1: 한기주, 양현종,
0: 예,
1: 윤명준을
0: 네.
1: 만드셨네요 결국.
0: 결국 만들었죠.
1: 네.
0: 윤명준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보내서 두산 베어스를 들어가서 걸쭉하게 활동을 했고요.
1: 네.
0: 뭐 양현종 이름 석자만 돼도 대추수고요.
1: 지금도. 예.
0: 한기주는 불출에 160km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참 대단할 줄 알았는데
1: 네.
0: 부상 때문에
1: 네.
0: 또 이렇게 이름 석자 들으면 한기준은 아는 선수고요.
1: 알겠군요. 네. 그럼요. 다 이제 한 획을 지금 다 긋고 있어요. 이
0: 예,
1: 선수들이
0: 그렇습니다.
1: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봉황대기 대통령배에서 이제 광주 동성고등학교가 이 투수 3명 때문에 또 우리 감독님 때문에
0: 이게 재밌는 이게 레파토리예요. 봉황대기는 시즌 마지막에 한기주 선수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봉황대기고요.
1: 네.
0: 대통령배는 연이어서 3학년 때인데 정관왕 한다 그랬어요, 제가.
1: 오, 너무 욕심이죠, 뭐.
0: 아이, 그 정도인데.
1: 그때도 5개 정도 전국 대회가
0: 예,
1: 있었잖아요.
0: 예. 뭐 봉황대기 우승했고 대통령 그래서 그 다음 경기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1: 아니, 글쎄.
0: 예.
1: 아, 그런 건 아는데.
0: 네.
1: 너무 욕심 부리셨어요.
0: 예예. 예.
1: 아 왜냐면 좀 다른 고등학교도 잘하셨어요. 봉황대하고 예. 대봉교 우승. 자 이제 시간이요.
0: 예.
1: 지금 저희가 한 8분 정도 남았어요.
0: 아 예.
1: 이제 조금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0: 네, 알겠습니다.
1: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거기서 이제 동성고등학교 나와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0: 네.
1: 거쳐서 전남 나주시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김성한 대태
0: 네.
1: 감독이 나와라 네.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0: 네.
1: 뭐 야구협회 나주 야구협회 네. 전무이사를 또 부임해요.
0: 예. 네.
1: 어떤 일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0: 김성환 감독님이 야구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도 역시 대단하시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KBO에서 운영하는 KBO 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나주에서 하자.
1: 네.
0: 나주 천변에 야구장을 준공하고.
1: 네.
0: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리틀
1: 네.
0: 야구단 해서 세지중학교까지 이어지면서
1: 네.
0: 그런 활동을 하자.
1: 네.
0: 야구 발전을 위한.
1: 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1: 나주 하면은 배가 유명한데 먹는
0: 예.
1: 배.
0: 예.
1: 그 도시에다가 야구팀을 또 바람을 넣네.
0: 예, 그렇습니다.
1: 이야,
0: 예.
1: 공헌하셨구나. 그만큼 예. 또 그 선수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또 기아 타이거즈에 와서 지금 선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한 선수는 지금 한화의 2군에서
1: 네.
0: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알겠습니다. 활약을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1: 네. 자, 그 뒤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0: 네.
1: 아카데미를 개설했어요.
0: 예, 네. 제가 그 아카데미 지금도 이름을 치면 연락이 지금도 오는데요. 원 베이스볼 아카데미라고
1: 네.
0: 내 이름의 원자 끝자를 땄고 그리고
1: 네.
0: 또 원은 원팀이 되고 야구에 진짜 둥글둥글하게 야구에 매진하자라는 의미로
1: 네.
0: 개설을 해서
1: 네.
0: 후진 양성에 뭐 이바지 했고
1: 네.
0: 그다음에 강서구 리틀 야구 B팀도 만들게 됐고 예.
1: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0: 네.
1: 10년 동안
0: 네.
1: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단
0: 그렇습니다.
1: 말이에요.
0: 예.
1: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재 우리 감독님이
0: 네.
1: 전주 기전대학교 야구팀 감독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24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기전대학교까지 오신 거예요?
0: 자,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네.
0: 부모님 고향이고 저도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1: 네.
0: 학교의 총장님이야 부총장님이 거기에 축구부는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하시고 싶어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고
1: 조희천 총장님 그다음에 네. 조덕현 부총장님
0: 예 그렇습니다.
1: 뭐 저도 잘 알고 아, 예. 경망 있는 교육자십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
1: 네.
0: 예, 그런 조건을 갖고 전주 기전대가 기가 좀 있습니다.
1: 어, 기가 또 있어요. 예, 뭔가
0: 기세나 그 학교 캠퍼스를 보면 그 거기가 네.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 선사 같은 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오래된 곳이고.
1: 아, 그럼요. 역사가 그러니까, 있는
0: 예,
1: 거니까.
0: 그런 학교 기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1: 야, 예.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예. 첫 해는. 예. 선수들 후진 양선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네. 너희들이 기량을 마음껏 어? 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있게끔 이기는 시합이 아닌
1: 네.
0: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전패를 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1: 25년도에
0: 예.
1: 창단은 24년에 했는데
0: 예.
1: 25년도에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0: 전패.
1: 근데 1승 하나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며요?
0: 예,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대진포 뽑아가지고 부전승 탔습니다. 그게 유일한 1승이었습니다.
1: 아, 예. 다 과거의 과정이에요. 이게 예, 과정. 예. 그러셨구나.
0: 예.
1: 그리고 이제 26년도.
0: 네.
1: 올해 벌써 우승했다고요.
0: 예. 올해는 선수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감독으로서 기질을 발휘하겠습니다.
1: 네.
0: 이기는 시합 하겠습니다.
1: 네, 네.
0: 라고 해서 우승을 거두게 됐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5승 거두어서 이제 성적 이걸 내기 시작했어요.
0: 네.
1: 내년에 이제 감독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0: 예.
1: 내년에는 어떻게?
0: 첫 번째 공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프로 선수 배출을 좀 아,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전주고등학교가 있지만 네. 대학교에서 배출을 네.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희망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예.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1: 네.
0: 그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1: 네.
0: 조금 물론 프로를 못 갖고 진출하는데 약간 소외되고 아 내가 나는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돼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네. 2027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건이 감독님하고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0: 네.
1: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1분씩 대답해 주세요.
0: 네.
1: 자 이제 감독님으로서 지도자로서 네. 앞으로 야구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저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1: 네.
0: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 네.
0: 취업에 합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2년 저희 학교가 2년제이기 때문에
1: 네.
0: 3년제로 갈 수 있게끔
1: 네.
0: 또 야구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
1: 네.
0: 그다음에 편입까지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거. 그래야지만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행정가로, 야구 행정가로 또 내지는 다른 트레이너 파트나 재활 파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더 야구 발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0: 네.
1: 자, 한 가지 이제 질문 더. 이제 이 스포츠 감독들이
0: 네.
1: 특히 야구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네.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0: 좀 웃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1: 네네.
0: 예. 저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던지고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2시간 30분 이상을 배팅볼이라고 하죠.
1: 네네네.
0: 타격 연습을 그렇죠. 하는 걸 저는
1: 프리배팅 연습을 예. 감독이
0: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1: 직접. 이야.
0: 예, 그렇게 해서 땀을 비오듯이 쏟고 나면 선수들이 감독님 미친 거 아니야? 물도 갖다 줍니다. 감독님 쓰러집니다 하면서 물도 갖다. 이게
1: 감독님
0: 호흡이고.
1: 던지니까 예. 애들이 숨을 모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빈틈 없이 때려야 그럼요, 되고요.
1: 그럼요. 예. 그게 발전하는 거죠.
0: 예, 발전하는 겁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0: 네.
1: 항상 뭐 50대, 60대가 아니니까.
0: 네.
1: 네. 아무쪼록 오늘 나오셔서
0: 네.
1: 장장 55분 동안.
0: 네.
1: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원고 질문지 다 소화를 했습니다.
0: 예, 아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 만나면 영원히 잊지 않겠고요.
0: 네.
1: 또 우리 감독님을 우리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네네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0: 예. 김병철 감독이 쌍방울 레이더스 출신이고요.
1: 네네.
0: 예.
1: 그래서 아 맞아 네. 김태원 선수가 있었어. 네네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저는 제2의 고향의 지도자로서 오신 거 네.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느꼈습니다. 네. 꼭 달성하시고 예. 오래오래 아버지의 고향이면서도 본인의 고향이시니까 네. 네. 꼭 좋은 지도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특집 스포츠 전부 교수 김태원 편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자, 제 4탄 특집 스포츠 전복을 또 곧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노트북을 켜놓고 이것저것 흘러가는 대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딱히 뭘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스치듯 흘려 듣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곡에서 갑자기 걸음이 멈춰지듯 음악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멈췄습니다. 어? 이거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요. 아, 이 곡 책갈피 시그널 음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거다. 처음 듣는 음악이었는데요. 귓가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방송에 시그널 음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듣게 된 노래 하나가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찾고 있던 음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그널 음악은 그 방송의 시작과 그 방송의 콘셉트를 담고 있어서요. 한번 정하면 보통은 오랫동안 그 음악의 방송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들으면 전주만 들어도 방송이 시작함을 알리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 이거다. 음악을 듣는 순간 뭔가 기분이 좋아졌고요.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기분 전환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요. 시그널 뮤직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라는 게 마음 먹고 찾거나 추진할 수도 있지만요.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오히려 슬쩍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요. 음악을 찾아 듣곤 하는데요. 그냥 흘러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밀고 들어온 게 있다면요. 그때가 뭔가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제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고 첫 인사를 할 때 나오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 시그널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인사할 때 첫 인사와 끝 인사,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 때 나오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이라고 합니다. 방송 원고에 있어서요. 방송 대본이라고도 하죠. 그 방송의 구성상 오프닝 멘트가 첫 인사가 들어가는 부분, 클로징 멘트가 끝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진행자가 멘트하면서 잔잔하게 배경음악, BGM으로 사용하는 음악을 시그널 뮤직, 약자로 SM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책갈피 방송을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 시그널을 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는 시그널, 신호를 준다고 해서 시그널 뮤직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뮤직은 그 방송을 시작하는 상징성도 있고요. 방송의 성격과 그 방송의 내용, 느낌, 콘셉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취자와 친숙해지려는 마음도 담고 있어서 시그널 뮤직을 한번 고르면요. 한번 선택하게 되면요. 되도록 바꾸지 않고 같은 음악을 계속 사용하는데요. 여기엔 청취자와도 익숙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바뀌어도 같은 시그널 뮤직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청취자와 친근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요. 1회 때부터 사용한 시그널 뮤직이 지난주였죠. 131회 방송 때까지 계속 같은 음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는요. 책갈피 시그널이 시작하면 아, 이제 방송이 시작하는구나 한다는 댓글을 예전에 달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책갈피 방송이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작년 책갈피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떤 음악을 방송의 시그널 뮤직으로 할까? 한참 동안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신중했던 기억입니다. 그때 많은 음악들을 들었죠. 1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오랫동안 청취자분들과 함께 책갈피의 문을 여는 음악으로 SM으로 시그널 음악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 개 듣다가 이제 고른 음악을 지난주까지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 책갈피 첫 인사할 때 나왔던 음악이 뭐였지? 하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너튜브에서 전주 FM 너튜브에서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면 바로 아 맞다 이 음악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1회 때부터 골랐던 음악인데요.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음악이 갑자기 쑥 마음을 밀고 마음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일부러 시그널을 바꾸려고 찾았던 것도 아닌데요. 음악을 랜덤으로 버스 안에서 랜덤으로 듣고 있다가 이 음악을 듣는데 조금 전에 오프닝 음악이요. 이걸 시그널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동안의 익숙함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시그널 뮤직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고 이제 3년째 되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음악이어서 이걸 바꾸려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남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3년째 사용하는 시그널 뮤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익숙하고 친숙해진 시그널 음악이기도 해서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제 예전에 책갈피 시그널이 흥얼거리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댓글 중에서 책갈피의 시그널 뮤직이 흥얼거려졌다. 나도 모르게 이런 내용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시그널을 새로운 곡으로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버스 안에서 랜덤으로 듣다가 이 음악을 만난 순간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 오프닝 멘트에서 들으셨던 음악인 거예요. 그동안의 익숙함과 친숙함을 밀고 들어온 새로움의 변화, 전환인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게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걸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요.
뭘 선택할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주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든든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기도 한데요. 그 편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동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다른 걸, 새로운 걸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흠뻑 젖게 되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 무거움에 눌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때로는 슬럼프나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새로운 변화가 없이 고인물처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음악 지금 완전 마음에서 빠이빠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집 방송 아니면 지금의 시그널 뮤직을 사용하다가 언젠가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요. 식당에 가면 늘 시키는 메뉴 있으시죠? 그 식당 가면 메뉴판을 펴긴 펴는데 사실 이미 뭘 시킬지 정해놓고 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메뉴들이 많이 있고요. 분명히 몇 년째 그 자리에 적혀 있겠죠. 메뉴판에 아니면 벽에 이렇게 메뉴가 적혀 있는데 보면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세세하게 뭐뭐가 있는지는 잘 안 보는 겁니다. 늘 시키던 것들만 골라서 시키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맛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대신요. 그 옆에 있던 다른 맛들은 계속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늘 시키던 메뉴를 시켰는데 그게 안 되는 날이 어쩌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쉬워하면서 다른 메뉴를 시켰다가 뜻밖의 이렇게 맛있었단 말이야? 하는 날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길도 비슷합니다. 출퇴근길이죠. 늘 다니던 길, 늘 타던 버스나 지하철 칸, 그 길이 제일 빠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거고요. 뜻밖의 더 빠른 길이었구나, 이게 더 지름길이었구나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평소엔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랑만 계속 만나다 보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려지 자체가 잘안 생긴 겁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익숙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대충 대략 만나는 것보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인 몇 명이 저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익숙한 사람만 계속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지만요. 때론 새로운 인연도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나고 보니 나랑 너무 잘 통하는구나 하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지인이, 새로운 지인의 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즐겨 듣는 음악도 그렇습니다. 플레이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것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새로운 아티스트나 낯선 장르는 아예 재생 목록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그널 뮤직을 바꾸면서 느낀 게딱 이거였습니다. 알고리즘도 그렇고요. 제 취향도 그렇고요. 다 익숙한 걸 중심으로 계속 굴러가고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놓고 기분 전환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원래 잘 듣지 않았던 장르나 가수의 음악을 듣다 보면, 아니면 랜덤으로 들을 수도 있죠. 뭐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형태의 장르가 아닌, 그렇게 평소에 듣지 않던 낯선 음악을 그냥 무심코 틀어놓고 멍하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기분 전환이 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저의 경우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기분 전환, 뭔가 우울할 때 듣는 음악 모아놓고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듣는 힘이 빠질 때 듣는 음악 이렇게 모아놓곤 하는데, 그렇게 평소에 모아놓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전환이 하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그냥 랜덤으로 듣다가 랜덤으로 들으면 정말 다양한 장르의, 그리고 평소에 나와 익숙치 않던 음악들도 나오잖아요. 그 익숙하지 않은 낯섦에서 오는 그런 위안이나 기분 전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음악을 이번에 만난 거입니다. 생각이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다시 들여다 볼 일이 자주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요, 아, 그런 시각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관점도 있구나 하고 넘기기보다는요, 이미 정해놓은 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요,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조용하게 앞에 열린 선택지를 좁히고 있는 셈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숙함과 익숙함, 그로부터 오는 편안함은요, 그대로 그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모아두고요. 좋아하는, 마치 음악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좋아하는 걸 모아두듯이요. 그렇게 남겨두고요.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끔은요, 의도적으로 익숙한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시키던 메뉴 대신 한 번쯤 안 먹어본 메뉴를 시켜보기도 하고요. 늘 다니던 길 대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한 번쯤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요. 봄과 가을, 이제 가을이 오죠. 이럴 때 걷기 좋으니까 평소에 다니던 길 외에 좀뭐 도심 안에서 소풍을 한다, 걷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주말 같은 때는 더 좋기는 하겠죠. 그렇게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늘 듣던 플레이리스트 말고요, 낯선 곡들을 한번 랜덤으로 들어보거나 아니면 낯선 곡들을 클릭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작은 틈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뜻밖의 새로운 익숙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그날요, 너튜브에서 그 곡을 만난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열어놓은 아주 작은 틈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따라서 평소 같았으면 폰을 열고 제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해서 쭉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랜덤으로 제가 선택하지 않고 들었거든요. 그런 기분 전환, 그런 기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을 타고 흘러들어온 그곡 하나가 이렇게 방송 시그널까지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책갈피의 오프닝 멘트에서 처음 만난 그 시그널 뮤직, 그 새로운 변화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쯤 또, 네.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네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마틴 스미스, 내일의 날씨.

마틴 스미스 레일의 날씨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2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방송이었죠. 132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군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그게 매력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를 듣다 보면 대화 나누는 느낌이 들 때가 있네요. 그게 방송의 매력입니다. 하면서 불결무늬 히읗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방송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이 일상, 그냥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전주 FM에 지금처럼 FM 93.5MHz로 통해서 생방이 진행되면서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전주 FM 너튜브에 올라오죠. 그러면 그 방송을 올릴 때 제목처럼 그 너튜브에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날에 말했던 일상의 에피소드 주제 하나, 그와 관련된 타이틀을 적곤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타이틀은 그냥 일상 이야기였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라디오 책갈피 방송 중에서는 그냥 두런두런 특별한 어떠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여러 작은 에피소드나 주제들을 두런두런 편하게 말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적어주신 거였어요. 그냥 일상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연히 시그널 뮤직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음악을 랜덤으로 듣다가 찾았다처럼 일주일 동안 아니면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이 내용 아니면 이 에피소드, 이 좋은 글귀, 이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132회 오늘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FM 너튜브 보면 지난 방송들, 라디오 책갈피만 팟캐스트 메뉴 코너에 쭉 1회 때부터 모아놓은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마치 책의 수필집에 첫 장에 나오는 목차처럼 제목들이 쭉 있어서 아, 이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구나 하고 네, 저도 가끔 그거 보면서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화 나누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늘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님들과 만나는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파란 바다와 돌고래를 보니 바다로 향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휴가도 못 갔네요. 말씀처럼 조금씩 가을도 오고 올해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매일 똑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종무님, 이번 여름에 휴가를 못 갔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딱히 마음 먹고 휴가다, 피서다라는 형태로는 가지 못했는데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근간에는 올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속초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출장으로. 그래서 매번 매주는 아니지만 보통은 출장만 마치면 바로 돌아온 형태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터미널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속초 바다예요. 저는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뭐, 아, 바다를 보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라거나 좀 무심한 듯 터미널에 내리긴 하는데, 야, 며칠 전까지는 한 달여 동안 피서 기간이니까 버스도 꽉꽉 차서 관광객들이 내리고요. 다들 캐리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아, 나도 출장이 아닌 여행객으로 저렇게 캐리어를 끌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전국적으로 푸른 바다를 보기 위해 피서를 즐기기 위해 1년에 한번 속초 찾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일상에 여러 바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몇년 만에 온 관광객들이 온 속초를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구나. 그런 반감도 있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매일 그렇게 똑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 저 역시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때문에 이번에 랜덤으로 들었던 시그널 뮤직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했던 것처럼요. 일상의 작은 변화, 그게 저처럼 음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주에, 아니면 오늘 만약에 식당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 평소에 즐겨 먹는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화 한편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는요,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하트. 책을 펼치고 읽어가듯 방송을 들으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며 쉬는 시간이네요. 가을 잘 맞이하세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인생에 연차가 나오나 봐요. 휴식 같은 친구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 지금 방송 들으면서 휴식 같은 친구라는 노래, 이거 노래 제목이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떠오르는 분과 떠오르지 않는 분. 아, 실은요.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이런 노래가 있다고. 직접 들었다기보다는요. 네. 생각납니다. 한참 유행이었죠. 책을 펼치고 읽어가듯 방송을 듣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책갈피 방송이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처음에 아직도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라디오 책갈피가 방송 프로그램 명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명만 들었을 때는 뭔가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책갈피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책갈피라고 방송 프로그램명을 정한 이유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책을 읽다가 책갈피를 꽂을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아직 다안 읽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읽으려고 책갈피를 끼워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 읽었는데 마음에 특별히 들어왔거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책갈피를 보통 끼워두죠. 아니면 책의 한 페이지 모퉁이를 접어두거나요. 책갈피처럼. 그래서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 중에 또 그러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치 책갈피를 끼워두듯 오늘 방송이 끝나면 책갈피를 끼워두고 다음 방송에서 그 페이지부터 다시 방송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제 네잎클로버를 획득했는데요. 하나가 아니고 무려 5개나 히읗히읗히읗 동네 공원 벤치 근처에서 아아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데요. 네잎클로버가 눈에 띄었어요. 행운이다 하면서 허리를 굽혀 네잎클로버를 끊었는데요. 끊다가 보니 그 옆에 네잎클로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를 마음먹고 찾아보니까 3개가 더 있어서 총 5개의 네잎클로버를 네, 히읗, 히읗, 히읗 많이 써주셨고요. 올 가을엔 행운이 많을 징조인 거죠?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까이 계시면, 그리고 뭔가, 네, 엽서 보내듯이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네, 하나 보내주실래요? 이 레이클로바만 또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변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세잎도 세잎이 대부분이지만 다섯 잎, 여섯 잎이 있는 클로버들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레이클로버를 행운이라고 해서 더 반가워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레이클로버 하나를 발견하면 네잎클로버가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줄기처럼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 줄기를 쭉 보면 네잎클로버가 또몇 개가 더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걸 떠올려 보면요. 축하합니다. 행운이 다섯 배로 있으신 거네요. 네잎클로버 예전에 오늘 연식 많이 나오네요. 예전에 네잎클로버 저는 발견하면 코팅을 이렇게 해서 책갈피처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가끔
뭐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글을 써서 코팅을 한 다음에 주기도 했죠. 저는 네잎클로버도 좋아하고 단풍잎도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풍잎 가을이 되면 단풍잎을 물든 특히 감나무 잎과 벚나무 잎을 좋아하거든요. 그 감나무 단풍과 벚나무 잎의 단풍을 좋아하는데 형형색색이잖아요. 어떠한 한 가지 종류의 색이 아니고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 아니고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서 그만의 또 매력이 있는데 책갈피나 두꺼운 책에 꾹 눌러둔 다음에 그게 마르면 코팅을 예전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시를 적거나 아니면 제가 자작시를 쓰는 것도 좋아했어서 제가 시를 적은 다음에 코팅을 해서 모아뒀다가 선물로 가끔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루시님 말씀처럼 올가을에 행운이 많을 징조 많을 느낌입니다. 이어서 해올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칵테일 사랑 마이 페버릿 송. 돌고래가 시원한 여름바다들 돌핀도 수영을 하는 모습이 귀엽죠?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해월리는 마른 장마여서 개울물에 녹조와 잡초가 무질서하게 자랐거든요. 태풍이 빗겨간 것이 많이 아쉽네요. 때론 태풍과 폭우가 생태계를 신선하게 해줍니다. 웃는 이모티콘. 신청곡 김정호의 하얀 나비 놓고 갈게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고 좀덜 내린 지역도 있는데 해월리, 예, 말씀 주신 예전에 전라북도 완주죠. 여기에는 전북권은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지 않았었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부 지역, 전북 지역을 포함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오히려 장마철보다 비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비가 한번 많이 오게 되면 계속 그렇게 많이 뭐몇 시간 동안 온다기보다는 마치 스콜처럼 정말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앞에 시야가 가릴 정도로 우다닥 우다닥 쏴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가 그쳤다가 그리고 한쪽에 파란 하늘이 보였다가 조금 지나면 비가 몇 방울 떨어진 듯 하다가 또쏴 내렸다가 그래서 이렇게 쏴가 잠시가 아닌 시간이 길어져서 좀 안타까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죠. 점점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중용을 지키듯이 오면 좋겠지만 이건 바람인 것 같아요. 때문에 또 역시 또 이어지는 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지금 막 빙하도 녹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와 칵테일사랑 지난 책카페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음악과 쭉그 전주FM 너튜브에 댓글을 올려주신 것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신 뭐 사연들을 보면 방송에서 나왔던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특히 그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죠. 미리 보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하지만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도 점점 더 많은 신경이라기보다는 정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김정호의 하얀 나비 적어주셨는데요. 하얀 나비는 오늘의 클로징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곡으로 함께 나눌게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더 멜로리, 랄랄라, It's Love.

더 멜로디 랄랄라 It'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131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파란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 더워요 하면서 눈물찍 이모티콘 일상의 이야기 하신다고 하니까요. 일기가 생각났어요. 하루에 일어난 일이나 생각을 적는 일기요. 지금은 안 쓰지만 꾸준히 썼던 일기장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리진 않았는데 하면서 네 웃으면서 우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눈은 미소 짓고 있는데 눈물찍 입도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네요. 맞아요. 앞서 또 이제 우리 날씨 이야기 할때 요즘 갑자기 폭우 스콜처럼 내린다고 했는데 호랑이 장가 간다고 하죠. 여우 시집 간다고 하던가요? 하늘은 파랗고 맑은데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날들도 근간에 자주 있더라고요. 이 웃으면서 눈물찍 이모티콘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 더워요. 그런데 분명히 덥긴 하지만 한여름 무더위와는 좀 다른 느낌도 있고요. 이러다가 금방 금세 이제 8월도 지나고 9월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덥다 덥다 하다가 시원해졌나 싶으면 어추하면서 또 추워하실 날이 요즘은 봄과 가을이 점점 그렇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덥긴 하지만 언젠가 올해 겨울에 하고 떠올릴 여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나는 여름에 기억할 만한 일, 마치 책갈피를 끼워둘 만한 일 만들어 가셨으면 그런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두런두런하는 이야기가 수영님의 말씀처럼 일기이죠. 그래서 책갈피 방송도 어떻게 보면 한주 동안 일어났던 여러 저의 일기를 네, 살짝 들춰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썸네일을 몇번 돌려봤어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히읗 히읗 가을을 기다려봅니다. 아참 진짜로 벚나무 잎이 노랗더라고요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썸네일 이미지 노래 듣기 앞서서도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적어주셨네요. 썸네일 이미지를 보통 저희가 너튜브에서 보면 대표 이미지가 하나 떠 있잖아요. 이제 그 이미지도 있고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보면 오프닝 멘트 시작할 때와 노래 나갈 때 중간중간 보통 썸네일 저 같은 경우는 5종 다섯 개 이미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지난주는 그 대표 이미지를 약간 애니메이션화해서 움직이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는 여름이 조금 바다를 제대로 못 느껴보고 가는구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푸른 바다에서 고래가 조금 네, 헤엄을 치는 유영을 하는 그런 썸네일 이미지 영상이었는데요. 그거 마음에 드셨나 봐요. 몇번 돌려봤네요. 앞서 글을 올려주셨던 청취자분의 내용처럼 시설을 못 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도 한번 시원해지자라고 보신 것도 같고요. 이어서 그리고 민영님 그 진짜로 벚나무 잎이 노랗다고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난 방송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벚나무가 완전 저희가 가을 단풍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더운 여름에 지쳐서 노랗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일주일 동안 벚나무 잎이나 주변의 가로수를 보자라고 했는데 보셨나 봐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또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지난 방송 후에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까지 자주 오고 하니까 마치 이제 낙엽처럼 말라서 떨어진 형태는 아니지만 땅에도 보면 그래도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온다고 해도 아직 그 싱그러움을 머금고 있는 튼튼한 잎 줄기가 꽉 잡아주고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경우는 없는데 이제 한여름에 지친 잎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바람이 오다 보니까 바닥에 노란 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노란 잎들이 서서히 이제 가을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이번 방송은 왠지 더 따뜻하게 와 닿네요. 왜 그럴까요? 히읗 히읗. 더워도 너무 더웠던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어요. 더워서 미뤄뒀던 과제를 하나 둘해 가야겠네요 하시면서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클로버 이모티콘도 남겨주셨네요. 앞서 네잎클로버 관련된 글 올려주신 거 보고 적어주신 건 아니죠? 네.
미뤄뒀던 과제들 여름에도 물론 쉬지 않고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요. 저희가요, 우리가요. 그런데 더워서 꼭 지금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해지는, 선선해지는 가을로 연기를 하거나 계획 조정을 하잖아요.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그러한 것들 하나, 둘, 저도 해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오랫동안 의지하던 동료가 그만두면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죠. 칸도님 목소리에서도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또 다른 인연이 있을 겁니다. 기분 좋은 날들 되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관련된 글을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함께 제가 활동하는 분야,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는 활동이 있는데, 오랜 시간 함께 활동했던 동료가, 활동가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해서 일을 정리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울 것이 왔군. 언젠가 모든 일은 이게 뭐 지속될 수도 있지만 잠시 쉬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로 바뀌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됐나 보구나 하면서 공감도 하면서 의지도 하면서 지지도 하면서 좀 한쪽이 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글이네요. 네. 분명 말씀처럼 또 다른 인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과 이제 함께하는 일에서는 자주 못 만나겠지만 오랜 시간 앞으로도 인연을 오래오래오래 클로버의 줄기가 엮이고 엮이고 엮여서 계속 네잎클로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림님과 책갈피 가족 여러분, 저희도 우리도 인연 계속 클로버 엮이듯이 행운처럼 이어가시게요. 이어서 스카이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많이 틀어주는 방송을 좋아합니다. 운전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음악이 이어나오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기분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의 말보다는 음악 위주의 방송을 좋아하는데요. 라디오 책갈피는 음악 듣는 것처럼 진행자님 말씀도 편하게 들리곤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방송은 책갈피 방송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편안함과 휴식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편안함과 휴식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네, 시그널 뮤직 바뀌었잖아요, 오늘부터. 그러면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기분 전환, 기분 변화를 주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스카이미님, 그건 그거인 거고요. 지금 책갈피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휴식이요. 계속 느껴주셔야 돼요. 이제, 기분 전환 겸 책갈피는 그만 듣고 다른 방송 들을까? 다른 방송도 듣지만 책갈피도 지금처럼 생각과 이야기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음악 좋아하니까 라디오 책갈피 방송하면서 지금처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좋아하고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 중에서 이건 함께 듣고 싶다는 음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 싶은데 음악 한 대여섯 곡 틀면 30분이 후루룩 지나가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2시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것 같고, 그래서 틈틈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와 나누고 싶은 음악들 잘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고향집에 간지 오래되어서 가을엔 다녀와야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점점점점 쩝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지훈님 더워서 더 그럴 거예요. 더워서 피서를 요즘 못 갔다는 내용도 오늘 있었고요.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는 표현도 앞에 댓글에 나왔잖아요. 대다수의 우리가 그렇게 지나는 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처럼 계절이 바뀔 때쯤 문득 벌써 여름이 지나고 있구나. 그리고 1년에 두 계절이 지나고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하고 있구나. 새해가 시작되고 제야의 종을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 때,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구나. 뭐가 이렇게 바쁜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텀이죠.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보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는 거고, 한참 땀을 뻘뻘 흘렸던 더위의 여름에서 이제 뭔가 시원해지면서 겨울과 크리스마스가 이제 멀리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시기가 되다 보니 올한 해에 대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는 여름,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지훈님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기분 전환 겸, 오늘 이야기 기분 전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도 꼭 만들어 보시게요. 물론 바빠서 이런 취미나 뭔가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조차 없으면, 뭐, 네. 그렇습니다. 꼭 찾아보시게요. 같이 노래 듣고 올게요. 폴킴, 있잖아.

폴킴 있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요즘 요들송 부르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구청 평생학습관에 무료 강좌가 있어서 매주 목요일에 요들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두 달 강좌가 끝나고요. 모두 동아리 만들어서 계속 배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비를 내서 강사님께 수당도 드리고 식사도 하며 친목도 다지고 있답니다. 이번 분기에 다시 무료 강좌가 개설되어 기쁩니다. 요들을 부르면 몸에 나쁜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 신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요. 신이 주신 목청을 휴대용 악기 삼아 노래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심심을 위한 보약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프스 지역에서 생긴 노래라고 하는데 동아리 회원들이 스위스 본고장에 공연도 보러 가자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지역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예선에 나갔는데요. 그 준비 과정이 정말 재밌었어요. 연습한 대로 다 하지는 못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요. 동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이벤트 하나가 큰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는 칵테일사랑 반갑게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인기 있었던 시절 흥얼거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라고 글 남겨주었습니다. 요들송. 아, 멋지네요.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신이 주신 목청으로 휴대용 악기 삼아 노래 부르는 거 좋다, 행복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 요들송은, 요들은 마치 악기 같잖아요. 네, 사람이 내는 악기 같은 건데 그와 관련된 지금 학습관에서 강의도 받으셨고 앞으로 그 활동을 하실 건가 봐요. 스위스 알프스까지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알프스에 가서 그 본고장에서 만약에 불러보는 요들송도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오랜만에 듣는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던 칵테일사랑 반갑게 들었고 그때 기억도 떠오른다고 하셨는데요. 칵테일사랑을 네, 요들송과 함께 불러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 주 동안 AI 툴을 이용한 영상 강의 시간에요. 여든에 가까운 어르신분들 도와드리고 강의 후에 시간에 도와드리곤 했는데요. 며칠 전 한 어르신분께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아주 예쁜 튤립이 그려진 액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감동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어르신이 그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힘들어하시면서도 공부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요. 더 열심을 다해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실 때마다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건 큰 축복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강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는 스케줄이 안 되어서 종강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한 어르신께서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직접 손뜨개로 만드신 키홀더를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키홀더를 전달해준 강사님이요. 어르신이 제 것만 전달해달라고 했다면서 본인도 더 큰동을 받았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에 강사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전과 오후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도와줬는데요. 친구들에게 더 집중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고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며 잘 따르는 모습에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1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운전하며 10시간의 여러 스케줄을 다니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함도 큰 감사와 감동이었어요. 가끔 소개해드렸던 매일의 감사일기를 쓴 지 8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았던 순간들도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모두 감동과 감사에 가득한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요, 네. 잠은 주무셔야 돼요. 한 시간밖에 얼마 전에, 저도 뭐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지만, 근간에는 불면증까지 와서 정말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지인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잠을 많이 못 잔다고 했더니,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을 좀 더 많이 푹 짧은 시간이라도 자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배품이 돌고 돌아서
앞서 청취자분들과 얘기 나눴던 네잎클로바처럼 가을과 올 하반기에 행운이 엮이고 엮이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는요, 신청곡 김정우의 하얀 나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M 93.5 MHz 전주 공로차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네, 9월이라니. 세상에. 9월 2일입니다. 아, 9월이 오면은 9월해질 줄 알았는데 날씨는 여전하네요. 어쨌든 가을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노래라도 가을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0: 진짜 가을이 좀 왔으면 뭐 이 가을이라고 생각하죠. 9월이니까.
1: 그렇죠.
0: 네. 지금 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네.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남자 이국입니다.
0: 여름에 무슨 일 있었죠?
1: 아유, 더워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올해 여름은 더워서 너무 더워.
1: 더워도 너무 네. 더워요.
0: 살면서 이렇게 더위가 지겨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더위는 좀 참는 편이거든요. 네,
0: 원래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게다가.
1: 네, 근데 여름철 내내 한 두 달간은 매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뭐 언제까지 갈지 혹시 예상? 모르시죠?
1: 9월 10일까지 갈 것 같습니다.
0: 9월 10일?
1: 예.
0: 아, 이제, 저기, 이제, 기우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뭐, 인디안 기우제는 확실하다. 그 이유가 뭐,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치리니 확실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저는 바뀌었어요. 저는 100% 만든 기우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지 아세요?
1: 무엇인가요?
0: 비 온 다음에 내가 기우제 올렸다고 SNS에 올리면 되는 거.
1: 비오는 그 전에 꼭 사진 촬영을 또 인증샷을
0: 그쵸? 해놓고 이제 내가 막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더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준비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밀입니다. 젊음의 노트.

0: 네, 유미리 젊음의 노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자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꾸준히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저번에 이제 저희가 남부시장으로 물꼬를 열었는데 그대로 제가 남부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네. 했더니 모의장 거기가 상당히 좋던데요.
1: 아, 그렇죠.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춰서 다양한 문화 놀이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0: 그리고 저 100년 그거 준비 말씀해 주신 것 가지고 제가 또 아는 채 했잖아.
1: 아, 잘하셨어요.
0: 네, 했더니 나를 다시 보더라고. 여러분, 저희 방송을 들으면 어디 가서 다시 볼 수 있는
1: 말씀. 이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모의장에서 행사가 있어요.
0: 네.
1: 스테이 플래시라 그래서 각종 문화 공연들, 예술 공연들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부터 부담 없이 다 무료예요. 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저기 저 야시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술도 마시고 그런 장소던데요. 완전히
1: 오. 가지고 가셔도 드셔도 됩니다.
0: 누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영업을 또 하셨잖아요.
1: 예.
0: 꾸준히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여러 방면에 경제활동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뭐 개인사업도 하시고 자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좀 다방면에 어쩌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기분을 좀 많이 아시는잖아요.
1: 네.
0: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날이 더우면 장사는 어떻습니까? 숨이 탁 막히는가요?
1: 아닙니다. 이게 극과 극이에요.
0: 아.
1: 더울수록 잘 되는 장사가 있고
0: 아.
1: 안 되는 장사가 있고 이게 비 오는 날 우산 장사는 웃을 것이고
0: 아.
1: 집신 장사는 눈물을 흘리듯이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요.
0: 그렇죠.
1: 네, 비가 날씨가 더운 날은 쉽게 해서 얼음 장사, 아이스크림, 빙수, 카페 이런 데는 장사가 좀 되고요.
0: 네.
1: 그 대신 밖에서 하는 야외 활동들, 이런 레저 쪽, 이런 쪽이 잘 안 되는 거죠.
0: 그것도 먹는 것도 이제 좀
1: 맞습니다.
0: 불 가까이 든 건 좀 안 될 것이고, 그렇군요. 이런 단순한 질문까지 이렇게 성심성의까지.
1: 아, 저는 무조건 진심입니다. 이게 진심을 담아서.
0: 자,

0: 가정집이었던 곳을 개보수를 하고 노점상들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중대형 상가형 시장으로서 농수축산물, 그리고 생필품, 그다음에 식당가까지 고루 갖춰져 있는 생활 밀착형 대표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서 자랐었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는 게, 모래내라는 곳은 좀 이제 대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원래 거기 천이 흘렀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천이 쌓고 큰 모래다리, 작은 모래다리 썼는데, 제가 작은 모래다리 근처에 제가 살았는데, 어제는 그렇게 시장이 안 컸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추적 시간 시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모래시장 위치가.
0: 맞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좋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가정집이 이 시장 매장으로 개보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장들이 많아요. 상가들이.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데하고는 좀 특별하게 좀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노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야채청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교통이 편하다 보니,
1: 그렇죠.
0: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는 전통시장이에요.
1: 맞아요. 예전에 모래내 시장, 지금 상가로 되어 있는 쪽 안쪽에 저희 친구들 집이 많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저희 이제 초등학교로 그쪽 근방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나왔다는 말은 좀, 사실 좀 국민학교 나온 거지만, 거기에서 보면 예전에 친구네 집들이 다 지금은 저뭐 상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골목들이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속도 많이 있었고요. 신고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것은 이제 현대화 사업을 거치고 특성화 시장 사업 등을 거치면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해소를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소방도로 사실 전통시장이 가장 취약한 게 화재잖아요.
1: 그죠.
0: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의용 소방대를 좀 활성화시키고 각 골목골목에 소화전,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현재로서는 좀 합법화가 많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1: 이 노래는 꼭 틀어주라고 저한테 했는데,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된 사연은 전 알고 있으니까. 이승철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요.

0: 네,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모레네 시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부시장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냐, 100년
1: 네네,
0: 하면서
1: 백내시장.
0: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모레네 시장도 혹시 그런 사업이 있나요?
1: 네, 모레네 시장도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것이 문화관광용 첫걸음 사업. 그걸로 처음에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문화관광용 육성 사업이 2018년도부터 약 8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특성화 시장 사업, 현대화 사업 등을 거치면서 이제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 상인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좀더그 상인들하고 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 좀 특색 있는 것은 수제 맥주를 모레네 시장에서 수제 맥주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특성화 사업을
0: 그러네요.
1: 하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모레네 시장에서 해마다 치맥 감액 축제를 하는데 그게 원래 원조가 수제 맥주였어요. 모레네 시장에서 만든 수제 맥주를 테마로 해서 치맥 감액 축제를 한번 해보자. 모레네 시장에는 어차피 또 유명한 통닭집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양산화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게 생산은 가능하나 이걸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서 좀 어려운 점을 좀 곤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 축제를 군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타이틀을 전주 모레네 시장에서
0: 먼저 했었는데.
1: 먼저 할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빼앗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레네 시장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거에 대한 미련은 가지고 계세요. 미련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시장이 뭐 현대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뭐 아케이드 같은 거 하고, 뭐 막, 길가림 막 하고, 주차장 설비하고, 그런 것도 하는데, 이게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뭐,
1: 그렇습니다.
0: 흔히 말하는 그 의회하고, 관하고, 또 그다음에 상인회도 많은 이렇게 대화가 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되는 게
1: 절대
0: 아니구만요.
1: 아닙니다. 보통 사업 하나 계획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전주시 예산으로만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0: 그쵸.
1: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자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매칭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구성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0: 그렇죠.
1: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0: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은데 뭐 거기서 뭐라 했어요?
1: 맞습니다.
0: 본인들이 일단 그 당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 해서 서포트하고 지방 정부는 열심히 발벗고 뛰고 아, 전주같이 가난한 것이 참 슬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아휴, 자, 우지의 드라마링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가 따로 계신 게?
1: 없습니다. 그냥 듣기 좋아서.
0: 아, 우주의 드라우닝, 역주행의 아이콘이잖아요.
1: 네.
0: 전주도 이렇게 역주행이 될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오겠습니다.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듣기군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네, 미야오 히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래내 시장에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 저희끼만 재밌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모래내 시장 하면 이제 대표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0: 네.
1: 현재 치맥 가맥 축제를 해마다 모래내 시장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0: 그렇죠.
1: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후원사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0: 기업체.
1: 했는데요. 모래내 시장의 유명한 치킨 거기에 가맥을 합쳐서 치맥 가맥 축제로 명명하여서 페스티벌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거의 약만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진 전통시장 대표 페스티벌로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예산 부족으로 치맥 가맥 축제가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 상인 회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상인 회장님은 아주 그걸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 그에 맞춰서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해서 좀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축제들이 전통시장의 직접적인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특히 전통시장에서 발을 돌렸던, 등을 돌렸던 젊은 세대의 학생들과 젊은 시민들, 신혼부부들이 전통시장으로 좀더 가볍게 찾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0: 그쵸.
1: 그런,
0: 시장이 올만한 데구나. 그것만 해도
1: 그렇죠.
0: 이것도 파는
1: 그것만 해도,
0: 곳이네. 그것만 해도 되는 거니까.
1: 그것만 하더라도 큰 수확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좀 이제 잘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역 축제를 하면
1: 네.
0: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것을 한정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
1: 맞습니다.
0: 축제라는 건.
1: 네.
0: 그럼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가 지금 전주 시내에 혹시 있나요?
1: 전주 시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기업 후원은 받거든요.
0: 예, 아니, 기업 후원,
1: 네. 정부 보조금만 받지 않을 뿐이지, 기업 후원은 받고 있는 데들이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그리고 전주 시내에서도, 어느 동이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타 동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업 후원만으로, 그리고 그 자생단체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0: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은 자생적, 그러니까 뭐 대규모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축제라는 게 소규모지만 자생적으로 할수 있어 볼거리가 다양한 게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전주에 이제 가맥 축제가 먼저 좀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유사하지만 치맥 축제, 뭐 막걸리 축제도 있고 하는데, 전라북권에서만 해도 그러면 그 맥주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거 보면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돈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1: 이상하게 한 4년 전부터 그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사에서 이상하게 술이 꼭 빠지질 않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자고 하면, 사실은 술이 좀 있어야 흥이 돋는다 해서 많은
0: 그쵸.
1: 지역 어르신들이 요구가 많아서 술을 깔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무대를, 사실 무대 장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행사를 한번 하면
0: 그렇죠.
1: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무대 비용들도 계속 오르거든요. 찾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무대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사는 재밌게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10월 31일 날, 덕진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조그마한 마을 축제를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술도 없고요. 그리고 거대한 큰 LED, 뭐 LCD 그런 전광판도 없고요. 네. 무대 설치 없이 저희들끼리 소소하게 학생들끼리 장기자랑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하는 벼룩시장 진행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깨알 홍보 좀 했습니다.
0: 깨알 홍보는 이런 활동이 참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1: 맞습니다. 예.
0: 축제라는 게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예. 그리고 전주에서 시작한 것을 다른 데서 뺏기는 것에 대한 서러움. 서러움이 아니죠, 이건. 아,
1: 안타까움.
0: 안타까움이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 눈동자로 시작한 노래를 이렇게 너무 참 연관성 있게 잘 선택해 보셨어요.
1: 네.
0: 유익종입니다. 사랑의 눈동자.

0: 네, 유익종 사랑의 눈동자 듣고 왔습니다. 유익종 씨는 이제 해바라기 시절도 좋지만 이 솔로로 활동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노래도 남기신 것 같아요.
1: 네.
0: 예. 저희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 시장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의 이제 안정성 문제 그리고 다중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게 좀 강하게 적용하는데, 사실은 좀 시장이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미로처럼 돼 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뭐 대책이나 아니면 좀 해주실 말이 있으시면.
1: 그러니까 모래니 시장 같은 경우도 소규모 점포들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0: 예.
1: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길들이 약간 미로처럼 섞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안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0: 그죠.
1: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형 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 소화전도 많이 설치를 하고 소화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0: 예.
1: 그래서 모래니 시장에는 의용 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0: 아, 의용
1: 네,
0: 소방대가요?
1: 의용 소방대가 지금 현재 거기 상인 회장님이 의용 소방 대장을 맡고 있고요. 약 20여 명의 대원들이 야간 순찰을 하고 유사시에 그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유사시에 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2차례 정도 모여서 합동 훈련도 하고요. 교육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의용 소방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0: 근데 그렇죠. 뭐 소화전도 많고 뭘 기구를 했는데 그걸 쓸지 모르면은
1: 맞습니다.
0: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안내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소방차 오기 전까지 소화전으로 불을 노려가는 끄는 사람, 그다음에 사람 대피를 시키는 사람, 뭐 그런
1: 그렇죠.
0: 게다 있어야 하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건데,
1: 네.
0: 아, 모래 시장은 다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대원들하고 실제로 같이 훈련도 화재 진압 훈련, 대피 훈련, 안내 방송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모래 시장 좋은 곳입니다.
1: 안전하고
0: 예.
1: 편안하고
0: 예.
1: 저렴하고
0: 그쵸.
1: 깨끗하게.
0: 지금 이제 남부시장은 약간 도매 성향이 강하고 도깨비시장 말고는 이제 소매 쪽이 약한다는데, 모래시장은 거의 이제 소매 위주의 상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저 흔히 말하는 이제 동북권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길목에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좌판에 보면 그저 야채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저기 진안 무진장에서 오는 야채들이 좀 많이 깔리고 완주에서도 오는 것도 많이 깔리기 때문에 완주 뭐 고산이나 쪽에서 나오는 길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이 소매 시장 중이지만 우리가 이제 살 거니 많아. 근데 시장에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혹시 남부 시장에는 뭐 대표적으로 홍나물국밥 있고 뭐 순대국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래내 시장은 아까 말한 통닭은 이제 당연히 맛있고. 예.
1: 그렇습니다. 닭집으로는 일단은 곱창닭집. 아주 유명한 통닭과 닭강정이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하시면서 후라이드 치킨, 뭐 양념치킨과 함께 식어도 맛있는 닭강정을 판매하고 있고 또 유명한 만두집도 있어요. 만두집도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뭐 웨이팅 해가지고 사갈 정도로 만두집, 그다음에 뭐 소머리국밥집, 그리고 김치찌개집, 이러한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식당들이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한곳한 곳을 다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모래내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0: 그냥 일단 먹어봐야 되는
1: 먹어봐야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넣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돼지 카드 다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 다 이용 가능하니까요. 지류도 그렇고 카드형도 그렇고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부의 주차장도 깨끗하게
0: 예.
1: 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참여하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방금 이제 먹거리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좀 다른 시장의 먹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부 시장은 새벽에 오시는 분들 네, 위주에는 국밥 위주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뭐 남대문 시장 서울에 그럼 뭐 빈대떡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밥 수준의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식당 위주의 그 맛집들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거기는 그냥 막 들려서 켜는 것보다도 이제 요기도 하면서 밥을 배를 열심히 채운 다음에 두 손을 무겁게 깎으시면 되겠네요.
1: 그래서 거기는 머르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도 손님이 많고요. 가장 많은 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 또 그 이제 퇴근 준비하시는 분들, 퇴근해서 오시는 가장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낮 시간대에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시장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0: 그렇군요. 네. 모르네 시장 꼭 가봐야 되는데.
1: 언제든지 저도, 부담 없이.
0: 예. 네, 저도 지금 가본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데이식스입니다. 예뻤어.

0: 네, 데이식스 예뻤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예쁜 이야기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좀 물건 사면 제일 하는 게 사실 이제 편리함을 위주로 지금 쫓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바로 배송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1: 지금 한때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그 당일 배송을 위한 택배 서비스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인회라는 조직에서 그걸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0: 그렇죠.
1: 손이 많이 가다
0: 아무래도.
1: 보니까 당일 택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이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대신 일반 택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수거, 공동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택배 사업을 진행하는 상인회들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손님들이.
0: 그 어차피 이제 도매 가능하거나 그 대용량인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건 다 택배로 하잖아요.
1: 네네.
0: 자기 상호 걸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요즘 뭐 마트도 그렇고 소량을 요즘은 바로 보내주잖아요. 대형마트에서도
1: 네.
0: 전화로만 해도 이렇게 오는 시절이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좀 너무 큰 이야기인가요, 이게?
1: 아니에요. 그게 사실 전통시장 쪽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0: 그죠?
1: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운영하는 함에 있어서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민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만 물건 뭐 몇만 원만 사면 그냥 배송비 없이 배달을 해주거든요.
0: 예,
1: 퀵으로
0: 그렇죠.
1: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주는데 그걸 전통시장들 쪽에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0: 어렵죠.
1: 그러다 보니 그런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사실 전통시장에서도 카트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리 환경이 사실 조성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인들도 좀더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좀더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제가 그뭐 어떤 이제 뭐 방송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을 막 선전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 같아요. 확확 넓고
1: 네.
0: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론 거기서만 찍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제 모래시장이 조금 그게 좀 약한 문제지만 뭐 다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은 잘돼 있잖아요 그것은요.
1: 네,
0: 예.
1: 현재 지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소담 스퀘어라는 곳에서 상품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미리 신청만 좀 해주시면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그리고 밀키트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식당에서, 아까 제가 먹거리 식당들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식당들에서 밀키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해서 지원을 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 밀키트까지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교육시켜주고 있습니다.
0: 여러모로 지금 뭐다 노력들을 다 하고 있다.
1: 네.
0: 네, 그런 걸 믿고 우리는 모래시장을 한번 가서 맛집도 보고 손에
1: 그렇습니다.
0: 무겁게 한번 사와보고도
1: 네.
0: 그리고 꼭치맥도 한번 먹어보고.
1: 네, 가족과 함께
0: 최근에 이제 어떤 회의 다녀오셨다 했잖아요.
1: 네, 오늘 전북대에서 전북대 대학로 사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시 도시재생센터,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 전주시의회에서 6개 기관이 모여서 오늘 한 자리에서 토론회를 최초로, 지금까지 상인회가 조직된 이후로 최초로 토론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자주,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는 꼭 대학로 상권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주대 그다음에 뭐 갱리단길,
0: 예.
1: 외디단길, 동문상점가 등 사실 전주 시내에 막 여러 상점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위기에 처한 이유나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토론회들을 자주 함으로써 상인들이 상점가나 상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더할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의견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한번 주관하고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한번 또 주최를 해서 그런 토론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토론회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결론을 내자는 토론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뭐 단추를 잘 꿰는 건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뭐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참가하는 사람만 참가하고 관심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게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뭐 관에서 아니면 뭐그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 뭐쭉 하고 끝나는 그런 토론회 말고 진정하게 내가 2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모색해보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 물론 이제 뭐 그쪽 전문가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 대학 그 대학로 상인회하고 같이 한 것이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발전에 큰 역할이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희부터 회원님 감사합니다.
1: 네.
0: 예, 같이 노래요. 마지막 시간 나갔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오늘도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성심과 진심을 다해서 말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멋진 9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나 바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이국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찬란하길 바라면서 나상현 씨 밴드입니다. 찬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머릿속엔 시대를 흔들 마스터피스가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유튜브 검색창부터 열게 되는 사람 혹시 저뿐인가요? 문창과 출신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대학 시절 미완성 원고를 여전히 숙제처럼 안고 사는 UPD가 혼자 두면 평생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서 결국 여러분을 감시자로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목숨 걸고 지켜낼 목표 분량을 공약하고 닥치는 대로 써내려가는 생계형 창작 잔혹사. 과연 오늘 저는 떳떳하게 원고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을 흩뿌리며 잔소리를 듣게 될까요? UPD의 강제 집필 프로젝트 유일한 마감 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0: UPD 소설 완성시키는 강제 집필 프로젝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10년 전 대학 시절에 써둔 미완성의 소설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뿌리 전쟁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조상님들의 근본 따지기 논쟁을 다룬 것인가 싶지만 식물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식물들이 육지로 터를 잡기 전 물속의 태초의 식물군인 녹조류, 이끼들의 무협 판타지예요. 물속에 살던 이들이 육지로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 중점을 두고 소설을 야심차게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 당시 소설을 쓰다가 만 이유는 세계관 정립이 잘 안 돼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지가 않았거든요. 소설을 이제 손을 딱 놓으니까 더 이상 그 세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루룩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10년간 단 한 번도 이 소설을 완전하게 놓지는 않았어요. 항상 머릿속에 돌아다녔거든요. 이 이야기가 언제고 써야지 하다가 드디어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낭독도 함께 하고 첫 합평도 해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제 소설을 참 재미있게 깔깔대면서 읽어준 분입니다. 책을 굉장히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토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저는 토마라고 하고요. 옆에서 오랫동안 UPD님이 소설을 쓰시는 걸 봐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첫 시작인 만큼 제 오래 묵혀두었던 제 소설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노래도 좀 듣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 아, 근데 저 한 가지 걱정이
0: 네네네
1: 이따가 계속 웃음이 터질까봐.
0: 아, 반갑습니다. 웃음 반가워요.
1: 괜찮아요?
0: 아, 그럼요. 웃다가, 아니, 뭐, 읽다가 네. 너무 웃기거나 아니면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갸우뚱 하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모신 거예요, 사실.
1: 아, 웃으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럼 마음 편히 읽고.
0: 마음 편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뿌리 전쟁. 일단 1부터 읽을 건데요. 잠시만요.

때는 들끓던 용암이 잦아들고 시작된 원생대. 바닷속 깊이 거대한 식물군이 모여 살았다. 녹조류들의 왕국이었다. 왕국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어 어둡고 추웠다. 가끔 대류 현상으로 인해 속파도가 치고 물속의 잔잔함이 깨질 때도 있었지만 이를 신경 쓰는 녹조류는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산소방울이었다. 녹조왕국 중앙에는 커다란 산소방울 산이 솟아나 있었다. 그 산은 산꼭대기에서 아침마다 산소방울을 내뿜었다. 따라서 매일 아침 녹조류들의 할 일은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미량의 산소방울을 낚아채는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 얻어먹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를 못 얻어먹는 녹조류들이 허다한 것을 보면 결코 쉬운 사냥은 아니었다. 산소방울은 물속에서 부유했고 녹조류들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녹조류 중에 녹조류, 왕궁의 주인인 윤조강은 며칠째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녹조왕국의 상황은 꽤 심각한 지경이었다. 물속의 산소는 점점 부족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동나게 생겼던 것이다. 산소방울산은 멀리서도 한눈에 산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 수 있었는데 요 며칠

0: 남조국악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극비에 붙였고 그 정보를 아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결국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소와 식량은 그 양이 정해져 있으며 우리 녹조왕국은 아직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사옵니다. 또한 산소는 아직까지도 독성이 남아있어 우리 녹조류들이 쉽사리 제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옵니다.
1: 그... 윤종왕이 짧게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남조국은 아주 작은 나라였지. 작다는 것은 식물들의 개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식물들의 크기가 아주 작을 뿐 지금의 녹조왕국보다도 식물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 그 엄청난 왕국의 산소를 담당했던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산속방울산. 방법은 저곳에 있소.
0: 헌데 폐하, 폐망한 나라의 왕자가 산소를 쥐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옵니다.
1: 녹조왕국의 책략가 규조였다.
0: 이 나라는 녹조류들의 나라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남조국이란 말이옵니까? 같은 바다 아래 두 나라는 있을 수 없지요.
1: 규조의 말에 대신들이 술렁였다.
0: 왕자가 살아있다니요. 남조시대에.
1: 맞소. 그가 버젓이 살아있소. 그것도 떡하니 왕국 중앙의 말이오. 깔깔깔! 규조의 말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남조 왕국의 왕자를 살려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규조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윤조왕은 가끔 아무 때나 나불대는 저 풀떼기를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윤조왕이 얼른 덧붙였다. 산소를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식물이지. 사신단을 꾸려 지금 당장 산소방울산으로 가시오. 가서 산지기 남세균을 만나시오.
0: 그러겠사옵니다. 폐하, 헌데 만에 하나 산소방울산에도 더 이상 저희에게 내어줄 산소가 없다면...
1: 없다면?
0: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줄로 아옵니다.
1: 위로 올라가다니?
0: 평화를 깨고 싶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살리려면 전쟁을 감행하셔야 하옵니다.
1: 전쟁? 육지로 진출하자는 소리요?
0: 그렇습니다. 폐하, 현재 육지는 미지의 세계이옵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터를 잡으시고 다시금 굳건한 녹조왕국을 건설하시옵소서.
1: 여기까지가 1챕터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2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1: 예, 신청하세요.
2: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산소방울 내꺼 하자.
1: 좋습니다. 내꺼 하자.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남색유는 산 꼭대기에서 녹조 왕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색윤이 위치한 자리에서 녹조왕국은 그 위치며 생물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남색윤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땅 위에 이제 다른 식물군이 터를 잡았다. 그는 밀려났다. 남색윤은 남조왕국의 마지막 왕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들이닥치는 윤조강의 군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남조국은 4억 6천만 년 만에 함락되었다. 남세균의 눈에 녹조왕국의 사신들이 줄지어 오는 것이 보였다. 좋기 40년은 더 걸릴 거리였지만 남세균은 벌써부터 긴장했다. 산소를 받으러 오는 느낌은 아니었다.
1: 설마 윤조광이 직접?
0: 남세균은 녹조왕국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윤조광을 대면한 적이 있었다. 그는 가장 빠른 칼 놀림으로 500년 만에 말단 병사에서 장군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녹조류 개의 전설이었다. 지금은 장군도 모자라 폐하 소리를 듣고 있으니 보통 녹조류는 아니었다. 그래서 늘 그의 앞에서 녹조류 중에 녹조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런 자에게 무릎을 꿇었었다. 아직까지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몇 개 없는 세포가 베베 꼬이는 것 같다. 남세균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거두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윤조강은 요지부동이었다. 혹시 칼을 쓰는 데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 식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또박또박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
1: 네, 백성을 거둬주시오.
0: 확실히 녹조류들은 남조류들보다 진화한 생명들이었다. 이렇게 서로의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줄이야. 윤조강도 입을 딸싹이며 뭐라 얘기했지만 남세균도 이를 알아듣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 대가로 내 놈의 목을 베어가지. 윤조강은 이틀에 걸쳐 수중 높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하루 만에 남세균의 목에 칼을 꽂아 넣으려고 하였으나 남세균은 민첩하게도 반나절 만에 단도로 이를 막아냈다. 남세균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1: 잠깐! 지금 나를 죽인다면 수중 모든 생물들이 멸망할 것이오.
0: 일순간 모든 녹조류들과 남조류들이 낯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구걸하는 구차한 식물은 그가 처음이었다. 윤조간도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옆에서 규조가 말했다.
1: 저놈을 산소방울산에 감금하고 평생 산소를 뽑아내는 일을 시키시시오, 윤장군.
0: 윤조강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서서히 칼을 물렸다. 남세균은 윤조강의 녹조류 군사들에 의해 서서히 짓눌리는 남조류 백성들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아버지 남조 국왕은 오래전부터 매일 저녁 남세균을 불러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1: 자연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이는 생명의 본능이다. 싸워라.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라. 네가 살아남아야 종족이 살아남는 것이다. 어느 왕국도 진화하는 생명 앞에서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니라. 더 빨리 진화하고 강해지는 자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지니.
0: 남세균은 눈을 뜨고 녹조 왕국을 보며 다짐했다.
1: 산소를 만들 줄 아는 우리 남조국 식물들은 지금 쓰러져도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0: 45년 후 왕자마마, 사신들이 도착하였사옵니다.
1: 어인 일이라더냐?
0: 산소 문제인 듯하온데 마마를 뵙고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옵니다.
1: 괘씸한 것들. 필히 산소 공작을 기웃댈 것이다. 눈을 가리고 들여보내도록 하라.
0: 남세균의 부하들은 사신단의 긴 행렬을 반으로 나누고 모두 눈을 가리도록 했다. 앞 사신단 무리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뒤이어 나머지 사신단도 출발했다. 32년 후 사신단이 남세균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다. 부하들은 그들의 무릎을 꿇리고 예를 갖추도록 시켰다. 마마, 사신단이 당도했사옵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근엄한 표정의 남세균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조왕국 사신단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 절을 올렸다. 남세균의 풍채는 녹조왕국 어느 장군들보다도 크고 위엄이 있었다.

0: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선정한 것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윤조광이 다시 남세균을 찾아올 거면 그러지 말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3으로 넘어갑니다.
1: 잠깐 웃고 갈게요.
2: 오랜만입니다. 산지기 일은 어떻게 할만하신지요?
3: 규조.
1: 다시. 근데 규조도 나고
3: 너가 규조잖아. 잠깐. 다시.
1: 아니 남세균도 나고 규조도 나잖아. 지금 1인 2역해 그녀?
3: 오케이. 고고. 오케이.
1: 오랜만입니다부터.
3: 다시부터. 오랜만이부터 다시 시작.
2: 오랜만입니다. 산지기 일은 어떻게 할만하신지요? 규조 많이 컸구나 자네.
0: 남세균은 규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규조는 녹조 왕국이 불안정할 때마다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명한 책략가였다. 늘 윤종왕의 뒤를 따라다니며 있는 참견, 없는 참견 다 나서서 하는 족속이었다. 아직 살아있었다니. 규조는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을 만큼 교활한 식물이었지만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써먹을 만한 식물이기도 했다. 또한 규조가 나섰다는 것은 녹조 왕국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증거였다. 이 둘은 전문 통역 식물을 입에 넣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 전문 통역 식물은 플랑크톤으로 무게감이 거의 없어 붕붕 떠다녔다. 부유하는 나그네적 기질을 덕에 이곳저곳 안 다녀본 곳이 없는 플랑크톤은 수중계 최고의 통역군이자 소식군이었다. 규조와 남세균은 각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다 그들의 입속에 넣었다. 입속에 자리를 잡은 플랑크톤은 전문 통역군의 자세를 취하고 말할 태세를 갖췄다. 규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규조의 입에서 플랑크톤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2: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0: 쓸데없는 것도 기억을 잘해서 골머기를 썩이지. 남세균의 입속의 플랑크톤이 받아쳤다. 규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2: 폐하에 서신을 전하고자 이 먼 길을 왔습니다. 헌데 눈을 가리다니요. 어찌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내 왕국에 발을 들였으면 이곳의 법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 허허, 왕국이라니요. 이 바닷속에 두 개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 남세균은 분노에 차 규조를 노려보았다.
2: 풀떼기에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대지 말라!
0: 남세균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그의 입에 플랑크톤이 튕겨져 나왔다. 그 순간 남세균의 병사들이 사신단을 향해 공격태세를 갖췄다. 규조는 일단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생각하고 감정을 가다듬었다.
2: 제가 지나쳤습니다. 용서하시지요.
0: 남세균은 병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다시 플랑크톤을 잡아 물었다.
2: 읽어라.
0: 규조는 서신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2: 산소방울 산지기 남세균은 들으라. 현재 녹조왕국의 백성들이 산소와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여 산소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권하노라. 사신단을 보내니 이들과 협심하여 산소를 만들어 바치라.
0: 규조는 서신을 다 읽고 남세균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남세균의 표정은 읽어낼 수가 없었다. 남세균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규조를 똑바로 쳐다보며 우렁차고 단호하게 말했다.
2: 산소는 원한다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라. 또한 엄연히 남조국의 왕자가 살아있음에도 이를 능멸한 죄로 전 사신단의 눈을 멀게 하였노라고 덧붙여 전하라.
0: 규조의 입에서 플랑크톤이 새파랗게 질려 흘러나왔다. 규조와 사신단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다. 규조는 부유하는 플랑크톤을 다시 잡고 입속에 넣었다. 플랑크톤의 목소리는 매우 떨렸다.
2: 잘 생각하시오. 사신단을 해치는 순간 전쟁이오. 당신네들은 우리 녹조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 않소.
0: 남세균은 규조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2: 규조, 아직도 감이 안 오나? 산소는 내 손 안에 있어.
0: 병사들은 사신단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눈 한쪽씩 제거해버렸다.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만큼 사신단들의 눈에선 묽은 진액이 쿨럭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사신단이 물러가고 남세균은 온몸에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서 몸을 놓아버렸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둥둥 떠 있었다. 그는 입에서 플랑크톤을 끄집어냈다. 그와 플랑크톤은 서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2: 곧 윤조각이 쳐들어올 것이다. 나의 적은 저들의 백성이 아니다. 윤조각의 자리 또한 아니다. 나의 적은 무엇인가? 내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
4: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무엇 때문에 이리 헛된 고민이십니까? 플랑크톤이 말했다.
2: 헛된 고민이라.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소.
4: 마마, 생존을 위협받는 순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부유하며 온갖 생물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급작스럽게 몰아친 빙하기에도 그들은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정의감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도태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뿐이었지요.
2: 그래,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모든 생물들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싸우게 만들었지.
0: 남세균은 그 순간 자신이 윤조강과의 미묘한 신경정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4: 예, 마마. 이 바다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결코 중한 일이 아닙니다.
0: 남세균은 한순간에 남조류들의 왕국을 녹조류에게 내어준 그 처참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2: 변화하는 환경을 등에 업고 생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는 것이다.
0: 플랑크톤은 남세균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 OST 사랑의 언어.

0: 노래 한곡 듣고 왔습니다.
1: 방금은 제가 신청한 곡이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새로운 등장인물이
0: 프랑크톤이죠?
1: 나왔잖아요. 그래서
0: 드디어 나왔습니다.
1: 통역사? 사실 UPD나 저나 이 드라마를 보진
0: 보진
1: 않았지만
0: 않았지만,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4 챕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세균은 삶의 의미가 모호해질 때마다 생명의 땅 온공을 떠올렸다. 온공은 바닷속의 자궁과 같은 공간이었다. 수천억 년의 세월 동안 그 속에선 매 시간마다 생명이 잉태되었다. 바다 생물에겐 온공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성지와 같았다. 남조국이 왕성했던 3억만 년의 세월 동안 남조국왕은 자신의 나라를 온공과 같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곧 빙하기가 찾아오고 남조국은 서서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백성들의 굶주림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정말로 온공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시절, 남조국왕은 어린 남세균과 백성들을 이끌고 더욱더 깊은 바닷속으로 이동했다. 남세균은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온공이라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선다는 것이 설레고 꿈만 같았다. 기약 없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1만 6천 년이 흘러서야 온공에 도달했다. 백성의 3분의 1을 잃었다. 온공은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산줄기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산줄기마다 따뜻한 물들이 중앙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물들이 모여 아래쪽에는 찬물이, 위쪽으로는 따뜻한 물이 있는 독특한 구조였다. 물은 원을 그리며 순환했다. 어린 남세균은 온공에 발을 내딛자마자 깨달았다. 꿈꾸던 세계가 여기에 있었구나. 적절한 온도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더없이 좋은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양식은 놀고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
1: 어떻게 이럴 수 있지?
0: 눈앞에 두고도 믿기지 않는 이 공간이 꿈은 아닌지 어린 남세균이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자 남조국왕이 말했다.
1: 꿈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땅이 바로 온공이다. 아버지, 이제 우린 살아남는 것입니까? 그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0: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좌절이 엄습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온공은 끊임없이 생명을 불러일으켰고, 그곳에서부터 남조국의 은밀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남세균은 눈을 떴다.
1: 온공.
0: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1: 온공을 만든다. 온공을.
0: 온공이라 함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설 속 신비의 공간이 아니옵니까? 그런 곳을 어찌 만든단 말이옵니까?
1: 모든 생명체는 그 전설 속 신비의 공간에서 생겨났지. 너 또한 말이다. 산소 공장으로 가자. 분명 방법이 있을 게야.
0: 남세균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산의 심장부, 산소공장으로 향했다. 산소공장은 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했다. 남세균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5년 후, 남세균은 산소공장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산소 생산량을 극대화시켰다. 또 다른 온공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고 여겼다. 아니, 이번엔 온공을 직접 만들어낼 계획이었다.
1: 육지로 산소를 내보내라.
0: 예? 물 밖으로 말씀이시옵니까? 지금 이곳도 산소가 부족하운데.
1: 우리가 살 방법은 육지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백성들의 산소만 남기고 일부 육지로 내보내라.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0: 남세균은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고도 밖의 상황을 추리해낼 수 있었다. 밑에 물의 온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고 물이 순환함에 따라 위에 찬물이 지속적으로 가라앉았다.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마마, 남아있는 남조왕국 백성들은 어찌하실 생각이옵니까?
1: 그들은 윤조강의 백성들이나 그렇다고 나의 적은 아니다. 모두를 살리려면 윤조각이 내 뜻에 따라줘야 할 텐데.
0: 남세균은 필히 윤조각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4챕터까지 뿌리 전쟁을 낭독해봤습니다. 오늘은 4챕터까지 낭독을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2: 사실 저는 이 소설의 팬 입장으로서
0: 중간중간 웃음을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2: 아, 진지하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2: 참고로 뒤에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피디님이 졸업하실 때 책
0: 아, 그쵸.
2: 네, 만드셔가지고 받았었잖아요.
0: 네.
2: 그때 사실 뿌리 전쟁이 있었는데.
0: 단편으로.
2: 그, 맞아요. 그때 뿌리 전쟁은 그 나무들의 이야기였잖아요.
0: 실제 뿌리, 나무 뿌리에 네네. 대한 이야기였어요.
2: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완전히 또 바뀌게 돼가지고,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이 이렇게 확 바뀐?
0: 이게 좀 방대한 세계관이 갈수록 세계관이 넓어졌는데요.
2: 네.
0: 처음에 뿌리전쟁 단편으로 썼을 때 졸업작품에 실었을 때의 뿌리전쟁은 그야말로 나무 뿌리들의 이야기였어요. 그걸 쓰다 보니 이걸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그 태초의 상황을 좀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태초. 아주 먼 옛날 식물들이 육지가 아닌 바닷속에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바닷속에 살다가 육지로 올라오게 된 그 과정. 그 과정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식물 역사서인가 뭐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네. 지구 역사서인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산소화 사건이 있었다. 그게 원래 육지에는 산소가 없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물속에 이런 이끼류나 뭐 녹조류나 이런 생물들이 산소를 뿜어내면서 그게 어느 순간 산소량이 팍 증폭을 해서 생물들이 육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2: 네.
0: 아 그럼 그 과정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고 장편 뿌리전쟁을 써보자. 여기에 또 플랑크톤의 세계관이 또 들어가요. 플랑크톤가가 여기 통역관이자 네. 이 바다 생물 중에서 대대로 학자 집안이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낸 대대로 학자 집안인데 1세대 할아버지가
2: 네.
0: 고대 신화라는 걸 써요. 점점 커지죠.
2: 세계관이 너무 방대한데요?
0: 점점 커지는데.
2: 네.
0: 아무튼 그 1세대 할아버지가 쓴 고대 신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생대 그 앞쪽. 아예 이 세계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네. 그 신화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플랑크톤 할머니가 나와요.
2: 네.
0: 그 나중에 이제 아마 소개될 텐데, 플랑크톤 할머니가 이제 또 어떤 책을 씁니다. 아직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플랑크톤은 3세대 네. 할아버지예요. 이 3세대 할아버지 이름이 플랑코예요. 플랑코.
2: 아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0: 아직은 안 나오는데 곧 나오는데 아. 이분이 이름이 플랑코인데
2: 네.
0: 이 사람이 집필한 책이 뿌리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 윤조강과 남세균과의 이 싸움 여정에 지금 플랑크톤이 계속 나오잖아요.
2: 네.
0: 그 시대를 보낸 사람이 회고하면서 쓴 소설인 거죠.
2: 아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0: 거기다가 아, 끝난 게 아닙니다.
2: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네.
0: 왜냐면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2: 네.
0: 왜 그러냐. 제 졸업작품 뿌리전쟁에 네.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2: 네.
0: 걔 이름이 윤수영이에요. 윤수영이 누구냐?
2: 네.
0: 윤씨. 누가 생각나요?
2: 윤조강.
0: 윤조강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단편 뿌리전쟁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래서 플랑크톤 지금 고치고 있는 부분은
2: 네.
0: 윤수영이라는 그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2: 아,
0: 흡수하잖아요.
2: 네네.
0: 그 물이 플랑크톤이랑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주고 받아요.
2: 엄청 중요한
0: 엄청 중요한 플랑크톤이
2: 인물이었군요.
0: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요.
2: 아,
0: 이런
2: 윤종강 남세균이 아니라,
0: 아니에요. 아니
2: 아,
0: 그들도 주인공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2: 네.
0: 봐봐. 여러분 봐봐.
2: 어떻게 볼까요?
0: 로드 오브 더 링.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도
2: 네.
0: 주인공이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2: 아,
0: 그중에
2: 그쵸.
0: 호빗 편이 나오죠.
2: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플랑크톤은 약간
2: 아.
0: 호빗 느낌인 거예요.
2: 아, 따로 빼도 될
0: 빼도 될 만큼의 그
2: 만큼,
0: 중요한
2: 아.
0: 입지를 갖고 있는 생물이고, 결국엔 이 뿌리 전쟁은 맨 나중에 갈 윤수형이 실제로, 그 나무잖아요,
2: 네.
0: 윤수형이. 실제로 뿌리 전쟁을 시작할 그 토대를 만든 그 시대를 다루고 있어서 뿌리 전쟁으로 지금 그냥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군요. 사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저도 오늘 처음
0: 맞아요.
2: 듣거든요.
0: 얼마 전에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다가 아이디어가 갈수록 좋아지고 또 재미나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점점 깊어지고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요.
2: 아니, 사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때 뿌리 전쟁하고, 거긴 육지였고, 여기 바다인데, 이거 산소 전쟁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아, 이래서 뿌리 전쟁이었구나, 라는 게좀 세계관이 이해가 가요.
0: 맞아요. 이제 나중에 완성을 해서 보면은 이제 더
2: 네.
0: 좋은 제목이 나오면 그때 이제 바꿔도 되니까
2: 네. 네.
0: 우선은 한번 뿌리 전쟁으로 놔두고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2: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2: 저도 이 완결을 좀 보고 싶어요.
0: 저도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2: 미완성인 상태로.
0: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네. 그러니까, 많이,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맞아요. 제가 고민됐던 부분은
2: 네.
0: 이걸 쓰면서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서 시간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2: 맞아, 맞아.
0: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막 5억 년 걸리고, 막 45억 년
2: 네.
0: 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 좀더 세계관을 정립을 하고, 이 생물들의 시계?
2: 시간.
0: 시간관념. 요런
2: 네.
0: 것들을 좀 정립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사실 이제 뒷부분도 더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 또 읽었고, 사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야,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야기했었는데, 그 궁금증은 좀 뒤로,
0: 네네.
2: 네, 미로, 아직 왜냐면 여러분들께 거기까지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 아직은 조금밖에 안 읽어. 뒤에 내용은 아직 많아요. 예,
2: 네,
0: 아직 많아요.
2: 그때 이제 더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저 이야기 나누고 소설도 오랜만에 또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0: 네네.
2: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어요.
0: 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2: 샤이니의
0: 오, 샤이니?
2: 산소 같은 너.
0: 어머! 딱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딱입니다. 산소 같은 너 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2: 다음 달에 나올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0: 다음 달에 나오실 건가요?
2: 불러주시면, 뭐, 저야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네,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뿌리 전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가 아니구나.
2: 다음 달,
0: 다음
2: 네.
0: 달에 저희 또
2: 챕터 5.
0: 챕터 5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맞죠. 원래는 이게 공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2: 네.
0: 다음 달까지 뭐 얼마나 써오겠다, 뭐
2: 네.
0: 등등등.
2: 네.
0: 오늘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다음 달까지는 제가 지금 앞부분, 맨 앞부분.
2: 네.
0: 그러니까 윤수영과 지금 플랑크톤 3세 할아버지.
2: 윤수강.
0: 아, 윤수영.
2: 윤조강.
0: 윤조강이래. 윤조강의 후손인
2: 네.
0: 윤수영이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데
2: 네.
0: 걔를 지금 앞부분을 쓰고 있어요, 조금.
2: 아, 내용이 또 수정됐군요. 제가
0: 네.
2: 읽었던 거.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번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까지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읽어야 될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2: 네.
0: 다음 달도 낭독하는 거, 그다음에 네. 좀 이 소설에 대해 좀 얘기 좀 나오고 나누고
2: 네.
0: 제가 쓴 만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요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래 틀어드리면서
2: 네.
0: 인사드리겠습니다.
2: 다음 달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D의 추억의 팝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부곤입니다. 네, 뿌띠의 추억의 팝스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무더웠던 8월달 더위가 어떻게 우리가 잘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8월달 그 무더운 더위를 잘 버텨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 9월이 왔습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9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이 오기 전에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한 그러한 바로 9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9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는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추억의 팝송으로 한 시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 추억의 팝송 첫 번째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억의 팝송은 1982년에 FR 데이비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Was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사가 되겠네요. 튀니지 태생의 프랑스 싱어송라이터인 이 FR 이 데이비드는 이 FR 데이비드의 이 곡은 메가 히트곡이자 또 그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유럽 전역과 아시아를 사로잡은 이 프렌치 팝의 상징적인 명곡이라고 할수 있죠. 감미로운 이 신디사이저 선율과 또이 FR 데이비드의 이런 미성이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노래는 줄거리는 이렇게 되는데 마음속에는 거대한 사랑이 가득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 너무 서툴고 어려워서 노래로 대신 마음을 전한다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앞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가사로 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쉽진 않네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사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뭐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FR 데이비드가 부릅니다. Worse.

네, FR 데이비드의 Word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팝송, 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팝송은 1981년에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아레나 록 밴드인 이저니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보컬인 스티브 페리와 그리고 키보드스트 이 조나단 케인이 공동으로 작곡한 바로 그 노래입니다. 두 팔을 벌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바로 오픈 암스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조니라는 이 밴드의 일곱 번째 앨범인 이스케이프에 수록되어 빌보드 싱글 차트 바로 2위에 6주간 머물렀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 발라드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툼과 이 오해로 인해서 잠시 좀 멀어졌던 이 연인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은 채두 팔을 벌려, 그래서 오픈 암스, 두 팔을 벌려 다시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다시 만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그러한 재회의 이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처음에는 온갖 오해로,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잠시 서로의 오해로 멀어졌다가, 그거를 다시 깨닫고, 다시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두 팔을 벌려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만나자. 그러한 노래로, 인것 같습니다. 제목같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노래 가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 곁에 누워 당신의 가슴 소리가 나와 함께 뛰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도 진지하군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항해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각자 표류도 했지만 지금은 당신은 나의 곁에 있습니다. 이제 난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당신에게로 왔어요. 숨기는 건 없고 믿어주세요. 두 팔을 활짝 펴고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주길 바래요. 두 팔을 활짝 펴봐요.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니의 오픈 암스.

네, 쥬니의 오픈 암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팝송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976년에 나온 노래가 되겠는데요. 바로 홍콩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 누구일까요? 바로 진추아입니다. 진추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고 또 직접 노래를 부른 바로 Graduation Tears, 졸업 눈물,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합작 영화죠. 기억하시죠? 사랑의 쓰잔나 라는 이 한국과 대만의 합작 영화인 이 영화의 삽입곡으로 이 노래가 쓰였고,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라는 순수한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교과서와 안녕을 하고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과도 그들은 내게 즐거움과 행복의 길을 열어줬죠. 친구들이여, 우리가 나누었던 점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거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이 다 헤어져 떠나면, 축복받은 나의 학창시절 함께한 졸업의 문을 나서게 되면 된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즐겨 들었던, 그리고 이 노래만 듣게 되면 눈물이 펑펑 나도 모르게 흘렀던, 네, 그분들은 특히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추억 속으로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추아가 부릅니다. Graduation Tears.

네, 진추하의 Graduation Tears, 졸업 눈물, 이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추억 속으로 정말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추억의 팝송 네 번째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2000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미국의 팝 가수인 비타민 C. 이 비타민 C의 본명은 콜린 피츠 패트릭인데요. 이 비타민 C가 2000년에 발표를 한 그녀의 대표적인 메가 히트 싱글 곡입니다. 바로 그레듀에이션. 네, 졸업식 이렇게 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전에 들었던 진추아의 그레듀에이션 티얼스와 관련해서 또 다른 졸업식 하면 대표적인 또 다른 노래인

바로 비타민C의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클래식 명곡인 이 파엘벨의 캐논 변주곡, 잘 아시죠? 이 캐논 변주곡을 이 샘플링을 해서 만든 팝 댄스곡입니다. 그래서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전 세계 라디오에서 빼놓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졸업이라는 큰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는 영원히 친구일 거야. Friends forever일 거라는 위로와 굳은 약속을 활기차고 감성적인 이러한 어조로 잘 전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첫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살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시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계속 생각해. 항상 같을 거라 계속 생각해. 하지만 오래 떠나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하는 게 더 나아. 왜냐면 또 다른 날은 없을 테니까. 왜냐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고 늦을 수는 없어.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부릅니다. Graduation.

네, 비타민 C의 그레듀에이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캐논 변주곡을 샘플링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확실히 캐논 변주곡이 쫙 흐르면서 이 흐르는 이 노래가 굉장히 듣기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뿌띠의 추억의 팝스 다섯 번째 추억의 팝송은 이번에는 1996년에 발표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속해 있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의 팝 시장을 그야말로 호령했던 미국의 전설적인 보이밴드 하면 엔싱크가 생각나시겠죠? 바로 엔싱크의 데뷔 싱글곡입니다. 바로 I Want You Back. 나는 당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BTS 멤버 중에 J-HOPE과 정국이 바로 이 노래를, 이 I Want You Back, 이 노래를 댄스 챌린지를 해서 영상을 올려서 그야말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죠. 네. 독일과 유럽 시장에서 이 노래가 먼저 발매되었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미국 빌보드까지 점령한 바로 이 곡으로 10대들의 팝, 틴팝과 댄스팝의 정석을 보여주는 바로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그러한 에너제틱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본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떠나갔던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밤낮으로 그녀의 생각뿐이니, 그녀만 생각하니까, 제발 내 곁으로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인 I want you back. 네, 나는 당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라고 외치는 간절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겐 오직 너뿐이었어. 내가 원했던 건 전부 너였다고. 진짜야.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너를 내 곁으로 다시 돌리고 싶으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참 어렵네.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참 힘들고. 이번엔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지 마. 나 지금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없으니까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엔싱크가 부릅니다. I want you back.

네,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러한 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노래를 듣고 있던 동안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BTS의 J-Hope과 이 정국이가 이 댄스 챌린지를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다음 소개해드릴 팝송은 1986년에 나온 노래가 되겠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세계적인 이 하드락 밴드인 본조비가 되겠습니다. 이 본조비의 역사적인 이러한 명반인 Slippery When Wet에 수록된 감성 락 발라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바로 Never Say Goodbye. 절대로 안녕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본 조비의 허스키 하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이러한 보컬과 리치 샘보라의 서정적인 기타 솔로가 어우러져서 이락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감성까지도 아주 제대로 저격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이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눴던 첫사랑과의 이 소중한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 서로에게 절대로 안녕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Never Say Goodbye 이라고 다짐하는 뜨거운 약속의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 처음 시작하는 노래를 조금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봐. 이별에 대해서 우리 가슴은 멍이 들었지. 우리 함께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당신과 나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 이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원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계속 이렇게 우린 노력했잖아.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하자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비가 부릅니다. Never say goodbye.

네, 번조비의 Never Say Goodby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초계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9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 이번에 소개해드릴 추억의 팝송은 1985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룹 코모도스 출신의 세계적인 R&B와 그리고 또 팝의 거장인 라이오넬 리치의 메가 히트곡 바로 Say You, Say Me 너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해요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영화 화이트 나이트, 즉 백야의 주제가로 사용이 되어서 빌보드 핫 100, 빌보드 핫 100위에서 1위는 물론이고 또 오스카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거머쥔 80년대를 대표하는 휴머니즘 발라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한 곡입니다. 자, 이 노래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외롭게 변한다 하더라도 너라고 말해줘, 나라고 말해줘. 그래서 say you, say me 라고 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따뜻한 대화처럼 풀어낸 그러한 아주 인기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Say You, Say Me.

네,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팝송은요, 1975년에 영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허스키 보컬의 거장이자 기사 좌기까지 받은 아티스트인 바로 로드 스튜어트의 대표곡인 노래가 되겠습니다. 바로 Sailing, 바다를 향해 하는 그러한 노래 제목입니다. 원래는요, 서덜랜드 브라더스의 곡이었는데, 1975년에 로드 스튜어트가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이 곡이 영국 차트 1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찬가를 만들어낸 그러한 명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는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친 바다를 지날지라도 사랑하는 이의 곁으로,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항해하겠다는 인간 삶의 여정과 숭고한 의지를 담아낸 위대한 엔딩 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Sailing.

네, 이번 2026년 9월 방송은 가을 분위기가 훨씬 나는 추억의 팝송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으시고 뿌띠의 추억의 팝송에서 소개되었던 노래들 들으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10월달에도 잊지 않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벌써 9월이에요. 지난 시간 대표의 결정으로 휘수는 회사의 출근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입덕부정기를 거친 선호의 고백을 받기도 했죠. 휘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 제4화 소리 없이 흔들리는 순간 마일스톤의 워크스루 파이어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오늘 주말이지. 어제 일이 참. 집에 다 왔어요.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1: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저기, 오늘 이야기 바로 답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힘들 수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0: 알겠어요. 고마워요.
1: 아, 혹시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일하면서 물어볼 것도 있고, 부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0: 네, 괜찮아요.
1: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0: 이게 맞나?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모르겠어. 우선 밥 먹고 생각하자. 가볍게 양송이 스프랑 샐러드 배달 시켜볼까? 어? 선호 씨잖아.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부장님.
0: 안녕하세요, 선호 씨.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2: 네, 잘 들어갔어요. 아, 어제 전화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주말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곧 점심이기도 하고.
0: 그래서 전화했구나. 저는 점심 배달해서 먹을까 해요.
2: 혹시 샐러드 같은 걸로 드시려는 거예요?
0: 어떻게 알았어요?
2: 점심은 늘 가볍게 드시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 복잡할 시기인데 그렇게 먹으면 금방 기운 빠진다고요. 괜찮으면 같이 드실래요? 제가 부장님 계신 동네로 갈게요. 어제 보니 제 집이랑 많이 멀진 않더라고요.
0: 에? 몇 시에?
2: 한 30분 정도 있다가요? 그냥 편하게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미 일할 때 서로 흐트러진 모습도 봤고 저는 다 괜찮았거든요.
0: 그건 그렇지만...
2: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죠. 기다린다 해놓고 벌써...
0: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의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2: 그럼 제가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이따 봬요.
0: 네, 그럼... 선우 씨, 어제 이후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었나? 그나저나, 난 어떻게 준비하지? 화장은? 옷은? 일단 씻어야겠다.

0: 여기에요.
1: 부장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반갑네요.
0: 저도요.
1: 저번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회사 밖에서 보니까
0: 밖에서 보니까?
1: 아, 뭔가 느낌이 참 달라요.
0: 네? 뭐가 어떻게 다를까? 그나저나 선호 씨 들고 온 가방이 참 크네요. 점심 먹고 어디 가요?
1: 아니요, 다른 약속은 없어요. 이거는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0: 응? 선호 씨가 데시카 스타일이었나? 무겁지 않아요? 가방 드는 것 좀 도와줄까요?
1: 괜찮아요. 저기 앉아서 먹을까요?
0: 그래요.
1: 어떤 거 드실래요? 바지 크림 샌드위치, 로제 파스타, 양송이 스프, 과일 샐러드, 마들렌, 제로 콜라, 홍차랑, 이건 물이에요.
0: 와, 양송이 스프. 마침 먹고 싶었는데 완전 진수성찬이네. 언제 다 챙겼어요? 들고 오는 거 무겁지 않았어요?
1: 이 정도는 거뜬해요. 부장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평소 드시던 음식들 종류별로 가져온 거라 드시고 남기셔도 돼요.
0: 다 기억해 줬구나. 어머, 김밥도 있네?
1: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김밥 매니아라서 모든 걸 많은 재주가 있거든요. 요샌 대성 선배를 멍석말이 하고 싶어요.
0: 멍석말이?
1: 네, 실제로 약간 들이받아 버렸어요.
0: 선호 씨가 대성 씨를?
1: 부장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0: 회사에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네.
1: 실은 다들 부장님 편이에요. 대성 선배가 대표님 등에 업은 것처럼 구니까 다들 참고 있는 거지. 부장님이 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다들 준비돼 있으니까.
0: 고마워요, 정말로.
1: 그럼 부장님은 오랜만에 쉬시는 거예요?
0: 쉰다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건 오랜만이죠. 대부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에 집중하느라 꽃도 언제 피는지 모를 정도로.
1: 아, 그랬군요.
0: 잠깐만요. 지훈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글쎄, 그 자료는 대성 씨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1: 지훈 선배 전화예요?
0: 맞아요. 회사에 그새 일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한다고 전화한 걸 보니.
1: 아, 그래요?
0: 왜요?
1: 신경 쓰여서요.
0: 에?
1: 그렇잖아요. 맨날 부장님 집 반대 방향인데도 차 태워주고 둘만 아는 얘기하고 전화도 자연스럽고.
0: 지훈 씨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편한 거지.
1: 제 직감은 좀 다른데요. 그렇지만 제가 그간 이상하게 행동한 게 있으니 어쩔 수 없겠죠.
0: 아, 그렇게까지 시무룩할 필요는.
1: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훈 선배 따라잡아야 하니까.
0: 에?
1: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0: 패기가 좋네.
1: 얘기가 길었네요. 자, 어서 드셔보세요. 이건 요새 인기 있는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 우베라고 아세요? 엄청 핫한 디저트래요.
0: 와, 맛있겠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선우 씨와 함께하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잠시 물러나면서 회사 분위기도 점차 달라졌을 것이다. 예상대로라면.
2: 대성 씨! 악대성!
3: 아, 네, 대표님.
2: 대성 씨가 단독으로 설계랑 계약 담당했던 가스화기 상세 도면이랑 계약서 좀 가져와 보세요.
3: 아, 그건 그 업체가 대표님이랑 잘 아는 곳이라고 해서 상세 도면 따로 안 드리고 기본 의뢰서만 받고 진행했는데요.
2: 그럼 일단 의뢰서라도 가져오세요.
3: 아,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부장님 컴퓨터에 있을지도 모르죠. 같이 검토한 적 있으니까요.
2: 이거 7천만 원짜리야. 어서 관련 자료 찾아오세요.
3: 네.
2: 아, 정말 답답하네. 강 부장한테 지금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직접 강 부장 컴퓨터에서 찾아봐야겠다. 난 대표니까 회사 소유 물건은 만져도 괜찮겠지. 이거 암호 걸려있잖아.
4: 부장님 자료에서 뭐 하세요, 대표님?
2: 아, 별거 아닙니다. 자료 좀 찾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일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거참.
4: 대성 씨. 서류 대부분 어디 있는지 부장님이 잘 아실...
5: 부장님은 갈등 일으킨다는 이유로 강제 격리됐고 직원들이랑 접촉 최소화 명령도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뭘 연락까지 해요. 이 정도는 부장님 없어도 금방 해결될 거예요. 아, 대표님!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4: 휴가가 아니라 격리였어?
5: 아, 이게 다 부장님 때문이야. 이거 뭐야?
1: 아이고, 거기 계셨군요.
5: 너 일부러 밝은 거지? 다리가 갑자기 나왔는데?
1: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전 단지 걷고 있었습니다.
5: 에이, 바빠 죽겠는데.
6: 자자, 서류 찾는 게 더 급하잖아. 나중에 얘기해요.
4: 선우 씨가 점점 되찾으는군. 그나저나 상황이 좀...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배.
1: 회수 오랜만? 그쪽 회사에 일이 있어서 지훈 씨한테 연락했다가 얘기 들었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면서?
0: 네.
1: 그냥 신고를 하지 그래. 들어보니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충분히 들어가던데. 대표님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지. 세상을 마음대로만 살수 없다는 걸.
0: 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보고 있어요. 기관 자문에 따라서 기록도 꽤 모으고 있고.
1: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을게. 회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니까.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0: 네, 감사해요, 선배님.
1: 그래. 조만간 또 연락할 일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보자.
0: 이 회사가 좋았다. 내 손길이 닿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결과를 읽어나가는 것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하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뻤다. 그래서 때때로 대표님이 힘들게 해도 괜찮았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내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가 한 성취들이 곧 나라고 착각했을지도. 역할에 충실하고 매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다면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인정할 때였다. 내가 믿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믿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고.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실은 가냘픈 지지대에 불과했음을. 피해 사실 인지나 당사자의 거부의사 표시 여부 같은 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지. 이거 메일로 보내면 대표님이 얼마나 화내시려나. 그래도 하는 게 나으니 일단 해놓고, 그 다음은 기관별 자문인가? 혹시 몰라서 이력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정리해놓은 거 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네, 나. 네, 지윤 씨.
2: 부장님, 통화 괜찮으세요? 일이 좀 생겨서요.
0: 무슨 일이에요?
2: 그게 대성 씨 레퍼런스 체크가 몇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0: 그새 이력서 넣었나 보네. 그래서 선배가 나한테 연락했구나. 어느 업체들인데요?
2: 원택이랑 제노원이랑. 다들 부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던데요. 대성 씨에게 부장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연차 내고 몰아서 쉬신 게 아니라 대표님이 밀어붙여서 부장님 동의 없이 격리된 거라면서요. 업무 공유도 막고 있고. 최근엔 계약서 찾겠다면서 부장님 자리도 마음대로 만지셨고요. 컴퓨터에 암호가 걸려 있어서 로그인은 못하셨지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0: 제자리 만진 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2: 오늘이요.
0: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대성 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물론 어디까지 전달할지는 지은 씨 자유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 말인데요.
0: 선우 씨가 왜?
2: 선배님.

0: 방금 뭐였지? 지윤 씨, 뭔가 느낌 이상했는데? 착각인가? 어머, 콜백 메시지가 왔네? 아, 선호 씨잖아. 아, 선호 씨.
1: 안녕하세요.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0: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보냈죠. 지금 끝났어요?
1: 네.
0: 고생 많았어요.
1: 부장님이랑 같이 있었을 땐 그래도 활기가 있었는데 부장님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0: 너스레는 회사에 일 터졌다면서요?
1: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지훈 선배겠구나. 대표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0: 아, 그렇구나. 선호 씨는 괜찮아요? 대성 씨랑 부딪혔었는데.
1: 아, 전 괜찮아요. 사실 회사 분위기가 좋진 않거든요. 저야 부장님이랑 일하는 게 좋지만 부장님이 마음 상하고 힘든 건 더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회사에 어찌 되든 부장님이라도 빠져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 더 좋은 대접 받을 만한 분이시니까요.
0: 아, 선호 씨.
1: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0: 고마워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1: 네, 그럴게요. 요새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겁먹고 있었는지 몰라요.
0: 선호 씨가 원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었나? 일로만 점철되어 있던 일상에 서슴없이 누군가가 들어오는 건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싫지 않아.

0: 아, 벌써 봄이구만. 응? 이게 무슨 이메일이지? 강부장이 뭘 보낸 거야? 아니, 이건 내가 강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리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일 리 없어. 아니야, 아니라고. 강부장이 이걸 다 기록하고 있었다니.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대표님.
0: 또 왜?
1: 유량계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발주 요청했다가 사양 변경해서 취소한 건 위약금 달라고 하는데요.
0: 사양 변경? 취소? 발주 요청만 한 걸로 기억하는데 누가 변경을 했어?
1: 박대성 씨죠?
0: 위약금은 얼만데?
1: 아, 이미 제작에 들어간 상태라서 생각보다 꽤 큽니다.
0: 아유, 전화번호 줘봐. 아,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약금이라니요. 좀 봐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부품을 얼마나 팔아줬는데 이건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럼 오세요. 직접 와서 얘기하시라고요. 오늘. 네, 곧 뵙죠. 다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이건 너무하다고.
1: 아무래도 부장님이 필요하겠는데 연락을...
2: 제가 부장님께 전화드려볼게요.
1: 어?

0: 언제부터 부장님한테 냉큼 전화 거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지?
1: 선우 씨.
2: 부장님. 대성 선배가 담당했던 일이요. 계약 취소랑 변경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곧 업체 사장님 오실 것 같아서 부장님도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3: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타이밍이네. 억울해하는 것에 비해 일 처리가 느슨한 대성이 결국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회수는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 결과는 10월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수역의 호랑, 대표와 지훈역의 허명, 대성역의 김사나, 선배역과 작가, 진행의 월하랑, 연출의 호랑이었습니다. 그럼 김푸름의 Never Let Go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악연.

나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떠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자,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을 전보다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밥을 유난히 많이 찾기도 하고요. 배가 예전보다 좀 볼록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털이 듬성듬성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보호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하고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특히 중년 이상의 반려견에서 보호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쿠싱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여름 정말 징글징글했잖아요.
1: 네,
0: 사람들이 다 정말 징글징글해.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름은 잘 나셨습니까?
1: 아, 네. 뭐 수영 열심히 하면서
0: 네.
1: 시원하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 이제 9월이 됐습니다.
1: 네.
0: 9월 하면 뭐 물론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가을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1: 뭐 가을에 뭐 제 생일도 있기도 해서
0: 어머.
1: 가을이 좀 특별히
0: 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추남, 가을의 남자.
1: 좀 이상한데요?
0: 생일이 9월에 있다고, 아니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가을 남자 추남으로
1: 네.
0: 우리 곽기만 대표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쿠싱 증후군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부터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물론 사람한테서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1: 네네네.
0: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
1: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어렵네요.
1: 부신이라고 하는
0: 네.
1: 기관이 저희 몸 안에 이제 콩팥 뒤쪽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부신 특히 이제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0: 우리가
1: 하거든요.
0: 우리가 보통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1: 네, 이제 코티졸
0: 네.
1: 뭐 네. 다른 말로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0: 코티졸.
1: 하고
0: 네,
1: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코티졸이 이제 부신해서 형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질환을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부신 피질이 기능이 항진됐다라고 해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사실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부신 피질에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 일어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0: 네네.
1: 이제 뇌하 수체가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걸리는 이게 뇌하 수체 문제성 쿠싱 증후군이 있고 아니면 부신 자체가 종양화돼서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ADH라고 하는 부신 종양성 쿠싱 호르몬
0: 네.
1: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를 쿠싱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약으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0: 그럼요.
1: 주사로도 맞을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약을 과도하게 먹거나 주사를 과도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 생기는 쿠싱 증후군 이제 의인성 쿠싱
0: 네,
1: 증후군이라고
0: 네.
1: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과도하게 오랫동안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쿠싱 증후군이다.
1: 네, 맞습니다.
0: 좀 쉽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이 반려동물들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저희가 물을 많이 먹거나 네. 오줌을 많이 싸거나 네. 아니면 밥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이제 팬팅이라고 하는 이제 획획되는 증상이 많이
0: 헐떡거림.
1: 심한
0: 거. 네.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쿠싱 증후군의 네.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털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빠지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1: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네네. 이제 털이 이제 양쪽 대칭성으로 등쪽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기보다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저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증상들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좋아지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통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캐치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말씀을 들어도 이걸 과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쉽게 이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 싶거든요.
1: 그렇죠. 이제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네. 사실은 어느 날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왔는데요.
0: 네네.
1: 뭐 맛있는 밥이 있으면 많이 먹는다 보다 오늘 네. 좀 식욕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오줌을 얼마나 싸는지 체크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패드를 대부분 깔아놓다 네네. 보니까 패드 양을 보고서 오줌을 좀 자주 싸나 보다는 할 수 있지만 오줌 양이 많다라는
0: 맞아요.
1: 거를 직접적으로 쉽게 체크할 수는 네.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핵핵되거나 밥을 네네. 많이 먹는 이런 증상 자체를 쉽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그렇게 체크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 네네.
0: 좀 의심이 간다고 좀 주의 깊게 보려면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라면 너무 많이 마신다, 물을 너무 많이 먹는데라고 생각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 같은 게 사실 오줌 양을 가지고 체크하기는 좀 쉽진 않고요.
0: 네.
1: 저희가 대신에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는
0: 체크가,
1: 좀 체크가 좀 가능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보통 건강한 성견 같은 경우에 하루에 1kg당 보통 이제 50ml 정도 먹어주신다라고 생각을
0: 네,
1: 하시면
0: 네,
1: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kg다 하면 150ml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5kg다 하면 250ml 네, 정도 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키로당 예를 들면 100ml가 넘게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거에 두 배 이상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0: 네네네.
1: 하시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냥 물을 막 주신다기보다는 아침에 물을 떠다 주실 때 아침에 몇 ml 정도
0: 네네.
1: 넣었는데 우리 아이가 몇 ml 정도 먹었구나 정도를 체크만 해주시면
0: 네.
1: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 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쉽게 그나마
0: 그러네요.
1: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두 배 이상 먹는 거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1: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쿠싱 증후군 아니고요.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질환은 사실 당뇨라고
0: 그렇죠.
1: 볼 수가 있죠. 사실 당뇨랑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당뇨가 있는 아이들이 쿠싱에 더 잘 걸리기도 하고요. 쿠싱 증후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당뇨가 더 쉽게 오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이렇게 증상이 보통 같이 심해지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급성으로 옵니다.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물을 먹고 오줌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싼다. 그래서 똑같은 다음 당뇨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쿠싱 증후보다는 당뇨가 훨씬 더 임상 증상 자체가 심합니다.
0: 그러니까 보면
1: 네.
0: 서서히가 아니고 아주 급하게 갑자기 이런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게 당뇨 쪽에 가깝고
1: 맞습니다.
0: 쿠싱은 조금 서서히 진행되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1: 네,
0: 그러면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물 많이 먹는 것도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면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1: 사실 이제 당뇨 급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되게 병원을 많이 권장을 드린 이유가 사실
0: 네.
1: 쿠싱 증후군보다는 급하게 굉장히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당뇨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를 들면 뭐 혈당이 500에서 600이 넘어간다라고
0: 네네.
1: 하면 당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된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어려운 게 당을 너무 급속도로 떨어뜨리게 되면 뇌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밥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당을 좀 측정을 네. 해보고 만약 당이 정상이다 싶으면 그때는 호르몬 질환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0: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쿠싱 증후군이?
1: 사실은 이제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좀 분비가 되다 보면 네. 좀 근육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를 잡아주는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올챙이 배라고 하죠. 이제 팟벨리라고도 네. 하는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배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거나 보통 보호자분들이 오실 때 우리 아이 배에 복수가 찬 것 같아요. 어머, 물이 찬 것 같아요. 라고
0: 그 정도로 볼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배만 이렇게 저는 배만 나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0: 배만 급하게 수정하시는군요. 네.
1: 배만 이렇게 똑 나와 있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다른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티졸이 과다하게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다른 쪽은 점점 아이가 어떻게 보면 홀쭉해지는데
0: 말라가는 것 같아요.
1: 말라가는데 배만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네.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배에 물이 찬 것 같아요라고 오지만 사실상은 이게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제 팟벨리라고 하는 쿠싱 증후군의 임상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배가 볼록해지는 거 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피부 쪽에 뭐 아까 털이 좀 빠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게 털 쪽 강아지들 쪽에 있어서는 이제 털 이게 모질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좌우 쪽으로 대칭적으로 등 쪽 하고 배 쪽으로 이제 탈모가 많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모질도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얇아져서 그런 것들 쉽게 캐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피부색이 좀 너무 시커멓게 많이 변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쿠싱 호르몬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콩팥에서 칼슘의 재흡수율이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칼슘은 저희 몸 안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 칼슘을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하게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칼슘으로 침착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피부 쪽으로 침착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슘들이 뭉쳐서 결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결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쪽으로 뭉쳐서 피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칼시노시스 큐티스라고 하는 피부에 검은 점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처럼 꼭 마치 점이 난 것처럼
0: 검은 점이 막 생긴 것처럼 보여요?
1: 막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이 아니고 칼슘이 침착돼서 네.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 임상 피부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말한 무슨 배가 볼록해진다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음, 다뇨 이런 것들이 네네. 동시에 막 생긴 이렇게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임상 증상이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피부 쪽으로 나타나기도 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부가 막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모질이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탈모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피부 자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2차 감염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피부에 무슨 염증이 막 생긴다든지
1: 맞습니다.
0: 뭐 이런
1: 피부 장벽이
0: 식으로요?
1: 무너지기 때문에 아하. 그로 인한 2차 감염이 이제 피부를 네네. 통해서 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 때문에 내원을 해주셨는데 원인 자체는 쿠싱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네네. 인해서 피부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서 2차적인 문제로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 질환 자체가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네. 아이들은 오줌을 많이 싸고 어떤 아이들은 배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아이들은 탈모가 되기도 하고요. 네, 해서 네. 각각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임상 증상이 그러네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캐치를 하셔서 좀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셔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호르몬이 문제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역시 나이 드는 것과 비례합니까?
1: 뭐 무조건 비례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요. 네. 저희도 뭐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뭐 당뇨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네. 뭐 당뇨가 사실은 저희가 소아당뇨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에 많이 이렇게 네. 발생하듯이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경성 질환이다라고 네. 구분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뭐 7살에서 8살 이후에 좀 노령으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 같이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는 견종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나이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셨듯이 특정 품종 푸들하고 닥스훈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1: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지 네. 사실은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는 무조건 뭐 쿠싱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네. 뭐 다른 종에 의해서 보다는 조금 더 품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네. 좀 다른 종에 비해서 좀 발병률이 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럴까요?
1: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0: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발견되는 사례들을 보니 푸들과 닥스훈트가 조금 더 많더라.
1: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심장병이 네. 많은 종들도 있고 이렇게 네. 각각 종들에 따라서 좀 유전적인 질환이 좀 다르게 분포가 되고 마찬가지로 뭐 당뇨가 동양인들에서가 좀 서양인들보다 좀 더 많이 그렇죠. 발병되듯이 네.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달라진 점이 평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네네.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크슝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보호자가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증상이 우리 아이 얘긴데라고 뭐 딱 단정해서 바로 크슝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갔는데 오히려 다른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쿠싱 증후군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보호자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쿠싱인지 확인하는 병원에서의 검사 방법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1: 사실 이제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다라고 하면 뭐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한다든지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당뇨다, 전당뇨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좀 확립돼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쿠싱 증후군은 굉장히 아쉽게도 검사 하나만 가지고 이게 100% 쿠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호르몬 검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기가 힘든가요?
1: 호르몬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ASTH라고 하는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가 있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9시간 걸리는 뭐 LDDS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중 검사 UCCR이라고 하는 오중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완벽하게 쿠싱이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세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쿠싱 증후군이 뇌하 수체가 문제인 경우하고 부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좀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네.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뇌하 수체는 이제 뭐 머리 안에 있고 네. 부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고 그 기전도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쿠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검사 방법이 맞고 어떤 검사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100% 임상 증상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아이 상태에 따라 조금씩 좀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9시간짜리 LDST 검사를 네, 많이 네, 하긴 네, 하는데 네. 이것도 그 검사가 좋을 건지 아닐 건지는 사실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네. 통해서 좀 검사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검사 방법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분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분비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검사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검사를 한다 하고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잖아요.
0: 저는 병원만 가면 평상시보다 혈압이 진짜 조금 더 높게 나와요.
1: 맞습니다.
0: 항상 그래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 고혈압은 아니니까 아직 약을 먹을 정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1: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네. 민감한데 강아지들은 오죽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어떤 자기가 지금 검사를 하러 가는지도
0: 아니,
1: 모르고.
0: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덜덜덜덜덜 떠는 강아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시간 걸리는 검사가 정확도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네. 스트레스 면을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아이를 병원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8시간, 9시간을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0: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1: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검사 방법이 딱 하나로 이 검사 방법으로 확진을 낼 수 있다라고 100% 말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러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1: 그렇죠. 예를 들면 검사 수치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이런 임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약을 처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네.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가능한 질환인가요?
1: 사실은 호르몬 질환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한 게 호르몬 네. 질환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약으로 빼주면 됩니다.
0: 네.
1: 너무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약이 이제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많이 분비되고 있는 코티졸의 양을 약으로서 감소시켜주는 틀리오스탄을 약을 처방을 많이 네. 하는 편이고요. 간혹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90% 정도가 사실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고 10% 정도가 이제 부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쿠싱 증후군이 이제 진단이 되는데 부신 종양성 쿠싱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D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도 기초적으로는 틀리오스탄을 써서 호르몬 농도를 낮춰줍니다. 낮춰주는데 네. 호르몬 농도를 약으로 도저히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적으로 부신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혈압 조절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내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내과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냐라고 하는데 뭐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부신 피질을 약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0: 외과적으로 막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1: 예, 외과적으로 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써서 부신을 녹이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신이 서서히 녹아가겠죠. 줄어 네. 사이즈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제거를
0: 이제 호르몬
1: 한다.
0: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에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네. 심한 네. 약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내과적인 약을 써서 제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된 틀리오스탄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약물 치료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0: 완치는 가능한 거겠죠?
1: 사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코티졸 농도가 일정 양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약을 써서 정상 범위 안으로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오히려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 게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쿠싱 증후군이고요.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0: 갑상선도 항진증 저하증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서 일정량의 코티졸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되지 않는 질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부신 피질, 그러니까 코티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을 과도하게 많이 복용을 해서 코티졸 분비를 너무 줄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코티졸 양이 오히려 줄어버리는
0: 너무
1: 경우가
0: 많이
1: 있어요.
0: 줄이면 안 되니까요.
1: 그래서 사실은 코티졸이 너무 많이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지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코티졸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에디슨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에디슨은 질환이라기보다 에디슨 크라이시스, 뭐 대재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분비가 없게 되면 오히려 쿠싱, 오히려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0: 그렇군요.
1: 경련을 막 하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처방을 받아서 코티졸 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면서 네. 약을 알맞은 양을 적당하게 복용하는 게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보호자가 예를 들어 증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고 막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보호자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1: 끊는 거는 오히려 뭐 그냥 코티졸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다음 단뇨가 심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쿠싱 증후군이 그냥 증상이 다시 발현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번 먹을 거를 우리 아이들이 뭐 피부가 빨리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수의사와의 동의 없이 네. 우리 마음은 알겠어요. 우리 네, 아이가 증상이 네. 빨리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만 먹어야 되는 약을 막 세 번, 네 번 먹인다라고
0: 그게 더
1: 하시면
0: 위험할 수 있다는
1: 오히려
0: 거죠?
1: 호르몬 농도가 훨씬 줄어버려서 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전문의하고의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1: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0: 그래서 반드시 뭔가 약을 끊든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문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
1: 네, 맞습니다.
0: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1: 사실 이제 물 마시는 양하고 소변 네. 보는 횟수 정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네. 해서 물 마시는 양이 늘었는지 소변 보는 양이 좀 줄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노령견이 된 이후에는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실 때 호르몬 네. 검사까지 좀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네. 드리고 사실은 뭐 호르몬 검사를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뭐 ALKP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 검사상 좀 높아져 있으면 쿠싱을 좀 의심할

0: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좀 움직여주시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줄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무리가 될까 봐 운동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짧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0: 맞습니다.
1: 운동하고
0: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 잘 먹고 예. 정기적으로 정기검진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건강의 기본은 거기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공부에 왕도가 없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계속하는 거.
0: 네.
1: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유지하고 관리하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 네.
1: 올리몬스 동물메디컬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라이프. 오늘은 반려견의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 선생님 별명을 부른 기억이 있으시죠? 독하다고 해서 독사, 배가 나오셨다고 해서 배불독. 어린 학생들 눈에 비치는 겉모습을 보이는 느낌대로 표현해서 흡사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별명도 있고 과찬하는 듯한 별명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지어진 별명도 있습니다. 이따금 학창시절 동창생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 성함은 기억을 못해도 별명을 말하면 금세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별명 하나쯤 있는 게 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 본인이 듣기 싫은 외모 비하적 별명이 아닌 한 말입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번갈아 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 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꿔주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학창시절 선생님 별명을 이야기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킹콩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에이 그냥 킹콩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큰 선생님을 두고 아이들이 킹콩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바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을 쓰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동화작가인 윤희로 작가를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희은의 노래 내 어린 날의 학교.